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so folks, this is Jagachi Market, the most famous spot here in Busan. Oh, it has such a strong sea smell. You know, as a YouTuber, I definitely need to vlog this lively scene.
2: 저 외국인 손님,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마음껏 골라 보이소. 갓 잡은 생선 한 마리 드셔보실랍니까? 요거 갓 잡은 생선입니다.
4: And all these fish are alive. Ooh, what kind of fish are they? Oh, they're huge. Oh, it feels like they're about to jump out of the tank. I feel like I'm right in the middle of the ocean.
2: 아이고, 짜문졌노. 영어로 뭐라 뭐라 하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요거요, 갓 잡은 생선입니다. 갓 잡은 생선 사이소. 근데 요 갓 잡은 생선을 이거 영어로 뭐라 해야 되노? 이 생선, 벌떡벌떡, 스트롱 피쉬.
4: Yes, yes, strong. I agree. Oh, they're so strong, full of energy. I'd love to buy just one and try raising it as my own. Is it just possible to buy one?
2: Buy one. 아, 산다고 한 마리 살 수 있지요. 이 정도는 저도 알아듣거든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갓 잡은 생선. New fish, new, new, 번쩍번쩍, good, number one fish. 한 마리 금방 회로 만들어 드릴게요.
4: Wait, wait. No! My fish is dead! I wanted a live fish! I wanted to keep it in a large fish tank in my room! Oh, my fish! Oh, my fish!
2: 엄마야, 갓 잡은 생선으로 회 떠준다 하니까 감동했는갑네. 눈물까지 흘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퍼뜩 회 한 사발 만들어줄게요. 오늘 배워볼 표현. 갓 잡은 생선이에요. 영어로 뭐라고요?
4: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여기에서 freshly caught는 갓 잡은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식당, 시장 또는 수산물 가게에서 방금 잡힌 신선한 생선임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2: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4: Let's try it one more time.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2: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갓 잡은 생선이에요.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4: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방송.
6: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1, and it's time for the interview. Right now, Busan is hosting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drawing global attention to the city. And on the final stage of this prestigious gathering, Busan's iconic traditional art, 동네 학춤, or also known as 동네 crane dance, is set to be showcased to the world. So joining us today is Mr. Lee Kwang-ho, an assistant instructor for the Bus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동네 학춤. Today, we will discuss everything from behind-the-scenes stories of filming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official promotional video and preparing for the final day's special performance, to the history and philosophy embedded within 동네 학춤 and the artist's reflections on carrying traditional arts onto today's modern stage. 네, 지금 부산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의 마지막 무대에선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인 동네 학춤이 세계인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이광호 부산시 지정 무형유산 동네 학춤 전수교육 조교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부산 is currently abuzz with excitement as it hosts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You appeared in the official promotional video for the event, and you are also scheduled to take the stage for a special performance on the final day. So how do you feel about introducing our traditional arts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and with what mindset are you preparing for this performance? 네,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에서 공식 홍보 영상에도 이제 출연하시고 7월 29일 마지막 날 특별 공연에도 함께하십니다. 세계인들에게 우리 전통 예술을 선보이게 된 소감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부산에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라는 뜻깊은 행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 분들께 동네 학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네. 네.
1: 동네 학춤은 부산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미학이 담긴 춤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춤을 보여드리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의 품격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0: 네.
1: 예, 공연을 준비하면서 동작 하나, 호흡 하나까지 더욱 정성을 담아 연습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그렇군요. 예. 우리 부산의 전통이 세계 무대에게도 이제 소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뜻깊게 들립니다. 예. So he expresses that it is a great honor to introduce 동네 학춤 to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at such a meaningful event.

0: as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n Busan. And he shares that Dongnae Hakcheum i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presenting Busan that encapsulates the spirit and aesthetics of the Korean people. He notes that on this stage, he wants to convey more than just a beautiful dance, hoping to also communicate Korean grace and deep respect for nature. He adds that in preparing for the performance, he is practicing with utmost care in every movement and breath, hoping to deliver a stage that will remain long in the memories of global audiences. Well, on July 29th, the final day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f international audience members watched the Dongnae Hakcheum performance and could just take away one lasting memory, thinking, ah, this is what Korea is about, what would you want that to be? The 세계유산위원회 마지막 날인 7월 29일 동네 학춤 공연을 본 우리 전 세계인들이 한국은 이런 나라였구나 하고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무엇이면 좋을까요?
1: 네, 공연을 보신 분들이 한국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구나 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학춤은 화려함보다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깊은 울림을 전하는 춤입니다.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한국인의 품격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함께 느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No, I absolutely agree. So he hopes that those who watch the performance will remember Korea as a country with a culture that beautifully expresses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ity. He explains that 동네 학춤 delivers a deep resonance through restrained beauty rather than just extravagance and carrying within it the life philosophy of ancestors who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He adds that it would mean a great deal if audience could feel the grace of Korean people and their deep respect for nature through the performance. Well, you are currently serving as an assistant instructor for Bus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umber 3, 동네 학춤. So when did you first cross paths with this and what led you to walk this path as a dancer? 네, 현재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 동네학춤 전수교육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처음 동네학춤을 만나신 때는 언제였고 또 이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1: 예, 저는 아자 춤과 인연은 20살 무렵에 대학 탈춤 동아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춤이 가진 멋과 신명에 홀딱 매력되어서 네, 매료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되었고
0: 네.
1: 1993년 부산민속보존협회에 들어가서 동네 학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그냥 춤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배울수록 동네 학춤에는 부산의 역사와 선비 정신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제가 춤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춤이 늘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0: 네. 예.
1: 그래서 지금은 전수조교로서 동네 학춤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것이 제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지금의 활동이 더욱 깊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his journey with dance began around age 20 in college, Taichung or Mask Dance Club, where he became captivated by the grace and joyful spirit of traditional dance. And back in 1993, he joined the Busan Folk Preservation Association and began learning 동네 학춤. Although he started simply out of a love for dance, he discovered as he learned that 동네 학춤 embeds Busan's history, scholar's spirit, and ancestors' life philosophy of living harmoniously with nature. And looking back, he feels that rather than him choosing dance, dance always stayed by his side. So as an assistant instructor today, he considered it his role and calling to preserve the true value of 동네 학춤 and pass it on to future generation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Kwang-ho here in the studio, an assistant instructor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동네 학춤. Well, I would love to learn more about details about 동네 학춤 itself. When did it originate? What history and meaning does it embody? And what unique charms set it apart from other traditional Korean dances? 이제 동네 학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학춤은 언제부터 시작된 춤이고 어떤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다른 전통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1: 동네학춤은 부산의 옛 지명인 동네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춤입니다.
0: 네. 예,
1: 목과 풍류를 즐기던 한량들이 흰 도포에 검정 갓을 쓰고
0: 오늘 지금 예, 입고 계신 것처럼
1: 노을리를 춤추는 모습이 마치 학이 춤추는 것 같아 하여 학춤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0: 네. 예,
1: 그리고 1972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오늘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의 모습을 표현한 춤이지만은 단순히 학의 동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학이 상징하는 고고한 품격과 선비정신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의 정서를 몸짓으로 담아낸 춤입니다. 예. 그래서 동네 학춤의 매력은 화려한 기교보다 절제된 아름다움과 깊은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과 여백 속에서 추는 사람의 개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 때문에 같은 동네 학춤이라도 추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멋과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그게
1: 다른 차별점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he explains that 동네 학춤 is a traditional dance long transmitted in 동네, an ancient name for Busan actually. The name 학춤 or crane dance originated from libertines who enjoyed elegance and arts, wearing white coats and black hats just like our guests today while dancing gracefully like cranes. It was actually designated Bus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umber 3 in 1972 and continues to be passed down today. And though depicting crane movements, it does not simply mimic the bird, but rather expresses through motion the lofty grace and scholar's spirit symbolized by cranes, along with the ancestors' spirit of living harmoniously with nature, as we mentioned. And he highlights the greatest charm of it lies in its restrained beauty and deep breath rather than flashy technique. And because a dancer's individuality naturally emerges through breathing and open spaces, even within the same 동네 학춤, each performer projects a unique flair and elegance. And listeners, I do want to let you know that we are going to see the dance very, very soon. So I would highly recommend you tuning in through BEFM YouTube channel. Now, cranes have long been known as birds symbolizing longevity, lofty grace, and the noble scholar's spirit. So why did our ancestors come to express the crane through dance? And what deeper symbols and philosophies are embedded within it? 그럼 우리 선조들은 왜 학으로, or 학을 춤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동네 학춤은 어떤 상징과 철학이 담겨 있는지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예부터 학은 장수와 고고한 품격, 그리고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학을 단순한 새가 아니고 닮고 싶은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담은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동네 학춤도 학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학이 지닌 여유와 절제, 품격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춤입니다. 빠르고 화려한 동작보다는 깊은 호흡과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 결국 동네 학춤은 학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담아낸 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예. 학의 움직임을 단순히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 여유와 절제 그리고 품격을 춤으로 따라하고 표현한다는 말씀이시군요.
1: 네네.
0: Wow, beautiful. So now he shares that since ancient times, the crane was revered as a bird symbolizing longevity, noble grace, and the scholar's spirit viewed by ancestors not merely as a bird, but as an ideal way of life. life. And he notes that 동네학춤 does not simply copy the physical appearance of a crane, but rather expresses its composure, restraint, and elegance through physical movement, which is why the dance prioritizes a deep breathing and open spaces. And ultimately, he reflects that 동네학춤 embodies the heart of ancestors who sought to live a life of dignity in harmony with nature, just like the crane. Well, listeners, you can check out some of the pictures of 동네학춤, of the guests, of course, on YouTube channel, and I do highly recommend it. And we do have, actually, Kevin님 messaging in saying, oh, I can't wait to see the dance. Kevin님께서는 빨리 댄스를 보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Well, it is the time for that. I would love for our listeners and audience to feel the true charm of 동네학춤 firsthand. We have a very special treat ready on the BEFM YouTube channel. I understand you have prepared a special demonstration for us in the studio. I'm very excited. 네, 이제는 동네학춤의 매력을 직접 느껴볼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스튜디오에서 동네학춤을 선보여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영어방송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선생님,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네 학춤이 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소중한 무형유산인지 또 느낄 수 있었는데요. Wow, so amazing. I just want to clap one more time.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Oh, wow. So, listeners, if you missed it, please check it out on our YouTube channel. We have Jerry님께서는 와, 정말 우아한 학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Kevin님께서는 thank you, a great performance. 정말 멋진 performance였는데요. And also Lee Jung Nim messaging in saying, "Wow, beautiful and unique. I am jealous of Stephanie." 제가 질투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어서, yes, it is an honor to always watch all of these performances, and it was definitely beautiful.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보여주신 대표적인 독특한 설명과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한 13, 4분, 아~ 5분까지 이렇게 걸리는데 네. 이번에는 짧게 두 가지 동작만 선을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름사위입니다. 예, 나름사위는 학이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네. 표현한 동작입니다.
0: 네. 예,
1: 그래서 동네 학춤의 힘과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춤사입니다.
0: 이 가운데서 살짝 손을 들고 가만히 있으셨을 때가 그건가요? 나름사위인가요?
1: 나름사위는 훨훨 나르는
0: 훨훨 나는 거군요.
1: 날개짓을 하면서 네. 훨훨 나르는 모습.
0: 그렇군요.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요.
1: 네. 두 번째는 모이 먹는 사위입니다.
0: 네.
1: 모이 먹는 사위는 학이 땅을 살피며 모이를 먹는 모습을 표현한 동작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단순히 새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이 춤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네. 낮은 자세에서도 호흡과 중심을 잃지 않는

0: 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1: 그렇군요. I love that. So he introduces the first movement called 나림사위, which depicts a crane soaring just serenely into the sky. It is the flapping of it, but rather than just a powerful wing flapping, it captures the crane's dignity and composure through gentle breathing and restrained movement. I'm pretty sure you saw it in the beginning of the performance. And then he explains the second movement, 모이 먹는 사위, which depicts a crane scanning the ground, eating pecked food, and rather than merely mimicking a bird, it actually embodies a life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and requiring the dancer to maintain deep breath and core balance even in a low posture. I love that. Listeners, if you missed it, do check it out. You can check it out on YouTube channel. And listeners,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Of course, Lee Kwang-ho here in the studio, an assistant instructor for 동네 학춤. Well, over the years, you have not stopped at simply preserving tradition, but have continuously reinterpreted it with a modern aesthetic. So, what drives you to weave traditional dance into contemporary stories, and what is your overarching philosophy as an artist? 그동안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셨는데요. 전통 춤을 오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유와 함께 예술가로서의 철학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0: 예, 저는 전통을 지켜야 할 유산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하는 살아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통의 본질과 가치는 지키되 오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감성을 담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저에게 춤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이야기로, 언어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예, 앞으로 시대와 소통하면서 전통의 본질은 잃지 않는 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예.
1: 그렇군요. 이 전통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게 하는 일이라는
0: 네네.
1: 말씀이군요. I love how he phrased it. So he expresses his belief that tradition is both the heritage to be preserved and a living culture that must breathe alongside people living today. He explains that while staying true to the essence and values of tradition, he creates new works that incorporate stories and emotions modern audiences can resonate with. He also mentioned that to him, dance is not about recreating the past, but about continuing the values of tradition in today's language. It continues that he wishes to keep creating dance and communicates with the times without ever losing the true essence of tradition. Before we move on, I want to read one message. 한희님께서는 초등학생 친구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동네 학춤을 배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so beautiful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초등학교에서도 동네 학춤을 배우나 봐요. Wow, that's amazing. Well, I hope you can become great and graceful like our guests here in this studio. And as an assistant instructor, your role goes beyond simply teaching dance movements. You're also tasked with passing tradition down to the next generation. So, what core value of 동네 학춤 do you most want to impart to your junior dancers? 전수 교육 조교는 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전통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0: 네,
1: 후배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동네 학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0: 먼저 후배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은 춤은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학춤은 동작만 익힌다고 완성되는 춤이 아니라 호흡과 절제, 그리고 우리 전통의 정서를 몸으로 체화해 가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동작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런 몸짓을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함께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전통은 형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정서를 함께 이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화가 됩니다.
1: 그럼요.
0: 예. 후배들도 자신만의 개성과 멋을 살리면서 동네학춤의 본질은 소중히 지켜 나가는 전승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그렇군요. 예. So he emphasizes that what he wants to pass on to his juniors first and foremost is mindset rather than just technique. He believes that 동네학춤 is not a dance completed just by mastering movements, but one where a dancer embodies breath and restraint and traditional Korean sentiment with their entire body. So because of this, even when teaching a single movement, he makes an effort to explain not just how to move, but why a gesture is made and the meaning and value behind it as well. No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2: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네, 저 오늘 이렇게 동네 학춤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0: 예, 우리 전통 문화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동네 학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예,
0: 앞으로도 동네 학춤의 아름다운 가치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학춤이 부산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1: So he expresses his heartfelt gratitude for the meaningful opportunity to introduce 동네 학춤 today. He shares his belief that traditional culture is not just something from the past, but a living culture that continues to breathe alongside with us today. And he conveys his hope that this broadcast inspires our listeners to take an interest in 동네 학춤 and experience it in person at a live performance venue, and he pledges to continue doing his utmost to spread the beauty and value of 동네 학춤.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Kwang-ho here in the studio, an assistant instructor for the Bus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동네 학춤.
2: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광호 부산시 무형유산 동네학춤 전술교육 조교와 함께했는데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1: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Imagine Dragon with On Top of the World.

0: The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de. It's a segment we have every Friday. It's a special segment. Today we a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All right, so let's jump into our topic for today. Last Monday, scenes of various parts of Busan being covered in thick sea fog were directed, actually becoming a hot topic on social media as well. It is said there is a reason why sea fog is uniquely observed frequently here in Busan during the summer season.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into detail about the sea fog that has become a summer symbol of Busan. 네, 지난 월요일 부산 곳곳이 짙은 해무에 가려지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SNS에도 화제가 됐는데요. 유독 여름철 부산에서 해무가 자주 관측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의 여름 상징이 된 해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산의 여름철 해무에 대해 연안의 차가운 해수와 고온다습한 여름 공기가 만나 발생하는 해양기상현상이라고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천리안 해양위성 2호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7월 초 부산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와 기온 자료 등이 활용됐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nnounced on the 20th that summer sea fog in Busan is a marine meteorological phenomenon that occurs when cold coastal seawater meets hot and humid summer air.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observation data from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2, sea surface temperature and air temperature data from early July every year for 5 years from 2022 and 2026 were utilized. Now, in particular, in early July, the coastal waters of Busan have the perfect conditions for sea fog to form as cold ocean water meets warm and humid wind.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특히 7월 초 부산 연안은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만나서 해무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요?
1: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에 따르면 부산 먼바다에는 대한해협과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따뜻한 동한 난류가 흐르고 연안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위치합니다. 7월 초 계절풍인 남동풍으로 바뀌면 고온 다습한 공기가 바람을 타고 차가운 연안 해수면 위로 이동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기가 급격히 식으며 수증기가 응결되는 이류 해무가 발생합니다.
0: I see. So according to the Ocean Satellite Center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the warm East Korea warm current, which flows northward along the Korea Strait and the East Coast, flows in the open sea of Busan, while relatively cold seawater is located off the coast. When the seasonal wind actually changes to a southeasterly wind in early July, hot and humid air moves over the cold coastal water and sea surface carried by the wind. In this process, the air cools rapidly, generating advection fog, where water vapor condenses. However,

0: The timing and the pattern of sea fog occurrence differ every year.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as well. 그런데 해무의 발생 시기와 양상은 매년 다르다고요?
1: 네, 근래에는 부산에서 관측되는 해무의 규모가 작거나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0: 위성 영상으로 해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1: I see. So in recent years, the sea fog observed in Busan has been small in scale or difficult to identify. Last year, the conditions for sea fog formation were confined only to the nearshore waters of Busan, and the wind was weak, so small-scale sea fog formed locally. Because of this, only the possibility of sea fog existing under the clouds were captured. But in 2024, although the temperature difference, conditions between the sea and the atmosphere were met, strong winds mixed the atmosphere, making it difficult to directly confirm the sea fog through satellite imagery. Now, although the site of high-rise buildings in Marine City or the Gwangam Bridge being just by the sea fog is considered mysterious, maybe beautiful, does it actually have a major impact on maritime activities and safety as well?
2: 해무의 마린시티나 고층 빌딩이나 이 광안대교가 가려진 모습이 신비롭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해상 활동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0: 네, 해무는 도심에서는 이색적인 볼거리이지만 해상에서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짙은 해무는 시야를 수미터 안팎으로 좁혀 선박 운항이나 해양 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에 따라 짙은 해무가 끼는 날에는 해상 활동 전 기상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항해 시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1: 그렇군요. So while sea fog is an exotic attraction in the city center, it is a risk factor indeed at sea. So thick sea fog narrows visibility to within a few meters, threatening the safety of vessel operations and marine leisure activities. As well. And accordingly, on days with thick sea fog, caution is of course required, such as checking weather information before maritime activities and reducing speed when navigating. Now, going beyond a simple marine phenomenon, is sea fog also closely linked to global climate change?
2: 네, 해무가 단순한 해양 현상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0: 네, 기후위기로 따뜻해진 바다 위를 차가운 공기가 지나갈 때 수증기가 급격히 응결되면서 해수가 쉽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수온이 높아지면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량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 해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시야를 방해한 농도도 짙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남해안이나 제주도 인근에서 주로 관측됐던 짙은 해무가 최근에는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So when cold air passes over the ocean warmly by the climate crisis, water vapor condenses rapidly, causing sea fog to form easily. In particular, as water temperatures rise, the amount of water vapor evaporating from the sea also increases. So summer sea fog tends to occur more frequently and its density, which obstructs vision, thickens as well. Accordingly, thick sea fog, which was mainly observed around the southern coast or Jeju Island in the past, is recently appearing frequently on the east coast, including Busan.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ummarize today's details?
2: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0: 네, 7월 초 부산에서 해무가 자주 관측되는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이 무렵 부산 연안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고 그 위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 해무가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끼면 시야가 짧아져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는데요. 해상 활동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항해 시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무를 비롯한 해양 자연 현상은 기후 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측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1: 네, 맞습니다. So the reason why sea fog is frequently observed in Busan in early July has been revealed. This is because around this time, cold seawater flows along the coast of Busan and warm, humid winds blow over it, creating conditions that easily form sea fog. Now, it is necessary to check weather information before maritime activities and reduce speed when navigating. And definitely, listeners, do be careful since natural marine phenomena, including sea fog, are closely linked to the climate crisis and have a major impact on daily life. It is a time when continuous observation and research are requir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de.
2: 기자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All right, and that was it for today's News Inside.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Jinlin Lee saying happy Friday. Yes, hope you enjoy this Friday, and I w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0: your Rate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more Greats of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so folks, this is Jagachi Market, the most famous spot here in Busan. Oh, it has such a strong sea smell. You know, as a YouTuber, I definitely need to vlog this lively scene.
2: 저 외국인 손님,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마음껏 골라보이소. 갓 잡은 생선 한 마리 드셔보실랍니까? 요거 갓 잡은 생선입니다.
4: And all these fish are alive. Ooh. What kind of fish are they? Oh, they're huge. Oh, it feels like they're about to jump out of the tank. I feel like I'm right in the middle of the ocean.
2: 아이고, 짬은 좋노. 영어로 뭐라 뭐라 하는데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겠네. 요거요, 갓 잡은 생선입니다. 갓 잡은 생선 사이소. 근데 요 갓 잡은 생선을 이거 영어로 뭐라 해야 되노? 이 생선, 벌떡벌떡, 스트롱 피쉬.
4: Yes, yes, strong. I agree. Oh, they're so strong, full of energy. I'd love to buy just one and try raising it as my own. Is it just possible to buy one?
2: Buy one. 아, 산다고 한 마리 살 수 있지요. 이 정도는 저도 알아듣거든요. 오늘 아침에 들어온 갓 잡은 생선. New fish, new, 번쩍번쩍, good, number one fish. 한 마리 금방 회로 만들어 드릴게요.
4: Wait. Ah! No! My fish is dead. I wanted a live fish. I wanted to keep it in a large fish tank in my room. Oh! My fish! Oh, my fish!
2: 엄마야, 갓 잡은 생선으로 회 떠준다 하니까 감동했는갑네. 눈물까지 흘리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퍼뜩 회 한 사발 만들어줄게요. 오늘 배워볼 표현, 갓 잡은 생선이에요. 영어로 뭐라고요?
4: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여기에서 freshly caught는 갓 잡은이라는 뜻입니다. 주로 식당, 시장 또는 수산물 가게에서 방금 잡힌 신선한 생선임을 강조할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2: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4: Let's try it one more time.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2: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갓 잡은 생선이에요.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4: These fish are freshly caught.
2: 내일도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y. BEFM, Busan 영어 방송.

0: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거리를 걷다 문득 발견한 동네 학원 건물. 그 안에서는 매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치열한 시험 공부 속에서도 학생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강의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때론 카리스마 넘치는 엄격한 호랑이 선생님으로, 때론 어떤 고민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동네형이 되어주는 학원 강사 김우혁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혁입니다.
0: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과목을 다 다루고 계시네요, 지금.
1: 네.
0: 요즘 AI가 정말 많이 발달했는데 예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요즘 학생들 분위기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1: AI가 발전하면서 확실히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는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색뿐만 아니라 AI, GPT를 활용해서도 바로바로 결과값을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다와 설명할 수 있다의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진 것 같아요. 특히 쇼폼 콘텐츠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집중을 길게 유지하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진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요즘은 짧고 임팩트 있게 핵심만 딱딱 집어주는 방식이 더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은 임팩트 있게 빠르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선생님께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요?
1: 신기하게도 첫 번째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이 있는 애들이 결국 소술형이든 실제 시험에서 강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틀린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원인을 찾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는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또 잘하네요.
1: 네.
0: 선생님,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순간에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1: 성적이 오는 것도 물론 뿌듯하지만 저한테 진짜 보람은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뉴스나 시사 이슈를 그냥 흘러보내는 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이건 저번에 배운 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먼저 물어볼 때요. 그 순간이 저는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회를 자기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0: 아,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네요. 또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1: 한 학생이 기억에 남는데 사회 과목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술형 하나를 자기 힘으로 완성해서 맞춘 적이 있는데 그 작은 성공 경험 하나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질문도 안 하시고 점수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더라고요. 결국 큰 동기부여보단 작은 성취 하나가 학생을 바꾼다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학생들과 시간을 오래 보내시다 보면은 선생님께 의외로 많이 털어놓는 이야기가 있나요?
1: 대체적으로 성적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성적 얘기보단 의외로 친구 관계나 진로 고민을 많이 털어놓아요. 특히 시험 기간엔 부모님이랑 트러블 있었다는 얘기도 종종 듣고요. 생각해보면 학생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닌 적당히 편한 어른이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좀 기억에 납니다. 뭔가 학원 선생님들은 선생님과 부모님 그 경계선에 있는 정말 뭔가 편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 또 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1: 네.
0: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좀 표현을 하실까요?
1: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생각해요. 몸 대신 머리 근육을 담당한다는 것만 다르고 하는 일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문제만 더, 이 기능 한 번만 더 보자, 이 소술을 한 번 더 보자, 이 말 할 때마다 학생들 표정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한테 한 개만 더요 듣는 회원 표정이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한 번 더가 쌓여서 성적이 오른 거니까 저는 강사를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 아, 그렇네요. 뭔가 느낌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 더 조금 힘이 되어주는.
1: 네.
0: 선생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 왜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따르는지 바로 알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케어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POP 노래들이 대체적으로 다른 곡들보다 볼륨이 크다.
1: 크다. 맞아.
0: 네. 요거 한번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1: 더 신나게.
0: 네, 그래서 우리 귀가 이상한 게 아니고 네, 조금 더 우리 귀에 조금 더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조금 더 호소력을 갖기 위해서 볼륨을 올리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거 알고 보통 카페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Hello, it's me. Welcome back. It's 5:34 on the clock, Friday the 24th of July.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We only have 20 minutes until we say goodbye. So let's get into My Busan playlist. Today I asked you,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Lucky Ricky님 says, 건강을 위해 로라의 라디오를 듣습니다. 마음의 평화, 민즈, 정신 건강, 민즈, 신체 건강. 하하하. 맞습니다. 선택 잘했습니다. Good, thank you. 7263님, I've been feeling a little off since last month, so I decided to start exercising. Good, double dabong. I joined a gym near my office and I've been working with a personal trainer to learn the proper way to work out. Do you know, working out is very important, but you cannot underestimate how important technique is. Especially if you're weightlifting. If you're weightlifting with bad technique, you can really get hurt. But yeah, I love this. I really, really love this. So whether you're an expert or not, go and exercise. But if you're going to learn something, then invest a little time in learning how, and then, you know, it's good. 착한 맛님 saying, 건강을 위해 멀티비타민과 비타민C 등을 주치의에게 상의 후 먹고 있고 잠을 푹 자려고 노력 중입니다. 신청곡 Sunny Hill. Oh, well, I don't know if we'll play that, but thank you very much. 맞아요. 특히 잠자기. 그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9201님, 저는 아침마다 7가지의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7가지? 운동은 너무 힘들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 영양제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꿀팁 드릴게요. 운동은 재밌는 거 하면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댄스 아니면 클라이밍. 저는 최근에 클라이밍 많이 했잖아요. 클라이밍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운동 뭐 안 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운동이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I can see my body changing, you know? You know? Yeah. Mind control 님? 오, mind control 님. I try to include a variety of vegetables in every meal. I believe that what we ea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staying healthy. Do you know what? I love the saying in English. Make food your medicine, or your medicine will be your food. Or something like that. I don't know. 성진님, 안녕하세요. 성진님, 하트. 저는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을 챙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꼭 8시간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특히 이거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우리는 항상 one more episode. I'll just watch one more episode on my phone. And then that's it. You know, before you know it, it's 2 a.m. Let me play some songs and then I'll read some more messages. 7263님, 시작 by 가호. And 9201님, staying alive by the Bee Gees. We'll be back after thi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Drained.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의 한 모텔에서 외국인 선원 두 명이 탈출을 시도하다 추락해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복도에서 감시를 받으며 객실 문이 밖에서 잠기자 이불로 만든 줄을 타고 내려오다 약 21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경찰은 선박 대행업체 대표와 경호업체 관계자 등 4명을 입건하고 불법 감금 여부와 선원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3: Two foreign sailors attempted to escape from a motel in Busan, falling from the building in the process. One died while the other was seriously injured. According to police, the men were allegedly being monitored by guards in the hallway while their room door was locked from the outside. They tried to climb down using a rope made from bed sheets but fell approximately 21 meters. Police have booked 4 people, including the head of a shipping agency and officials from a security company. They were investigating whether the sailors were illegally confined and examining how they were being managed.
2: 1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피고인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300여 채를 사들인 뒤 임차인 86명의 보증금 7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47억 원대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피해가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3: A former senior Busan city official has been sentenced to 10 years in prison in the first trial over an 11 billion won rental deposit fraud scheme. Prosecutors said the defendant purchased around 300 office tells through a zero capital GEV investment scheme and defrauded 86 tenants of more than 7 billion won in rental deposits. The court also found that the defendant forged contracts to secure fraudulent bank loans totaling approximately 4.7 billion won. The court ruled that the financial damage was extensive and the nature of the crimes was particularly serious.
2: 오늘 오전 부산 오륙도 인근 해상에서 9톤급 낚시 어선에 불이 났습니다. 배에 혼자 타고 있던 30대 선장은 바다로 뛰어내렸고 출동한 해경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불은 기관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해경은 진화 작업과 함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A fire broke out on a 9-ton fishing boat off the coast near Oryukdo Island this morning. The captain, who was the only person on board, jumped into the sea to escape the flames and was safely rescued by the Coast Guard. Authorities believe the fire started in the engine room. The Coast Guard extinguished the blaze and is investigating the exact cause of the incident.
2: 부산시의회 첫 시정질문에서 전재수 시장과 야당 의원들이 사직야구장 재건축 문제를 놓고 격돌했습니다. 야당은 사업 재검토로 시민과의 약속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시장은 재건축 중단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북항 동구장 등 관련 사업의 방향을 연말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Busan Mayor Chun Jae-soo and opposition lawmakers clashed over the reconstruction of Sajik Baseball Stadium during the first policy questioning session at the Busan City Council. Opposition members argued that the city's decision to review the project has undermined its promise to residents. Mayor Chun denied ordering the reconstruction to be halted. He said the city will determine the direction of the stadium project along with related plans such as the proposed Northport Dome Stadium by the end of this year.
2: 부산시가 77년간 이어온 전직원 순환 당직제를 오는 9월부터 전면 폐지합니다. 야간과 휴일 당직 대신 재난 상황실 인력을 늘리고 AI 기반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단순 민원은 AI가 24시간 응대하고 직원들은 재난과 사건 사고 감시에 집중하게 됩니다.
3: Busan City will abolish its rotating overnight duty system for all employees beginning in September, ending a practice that has been in place for 77 years. Instead of requiring staff to work night, weekend, and holiday shifts,

0: shifts, the city will expand staffing at its disaster response center and introduce an AI-powered smart monitoring system. The AI system will handle routine public inquiries around the clock, allowing city employees to focus on monitoring disasters and emergency incidents.
1: 부산시가 25일부터 이틀간 백스코에서 글로벌 데이터 해커톤 다이브 2026을 개최합니다. 내외국인 천여 명이 지원해 90개 팀, 323명이 본선에 올라 산업 현장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한 과제를 해결합니다. 참가팀은 데이터 분석과 앱 서비스를 개발하고 우수팀은 발표와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0: Busan City will host a global data hackathon Dive 2026 at PEXCO in Haeundaegu District for 2 days beginning on July 25th. More than 1,000 people from Korea and overseas applied to participate, with 323 finalists forming 90 teams. The finalists will tackle real-world industry challenges using actual data sets, developing data analysis solutions, and app-based services. Winning teams will be selected through project presentations and judging, with awards presented to the top performers.
1: 이어서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현재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 아침 최저기온이 25도, 낮 최고기온이 35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약 35도입니다.
0: A heat wave advisory remains in effect across the Busan area. Tomorrow's low is expected to be 25 degrees with a high of 35 degrees Celsius. The current temperature in Busan is approximately 35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Jian Kim.
1: 정혜지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쉬 BFM 부산영어방송.

0: It's ready, so.
1: So that means I do all the work.
0: Yeah, 이제 right? 두 배로 준비하셔서 제가 안 해도 되는.
1: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뭐 오늘 뭐 원고 없이 할 겁니다. 네.
0: 어, 조 PD님.
1: 깜짝이야. 에이샤.
0: 예진 PD님께서 안 네. 헷갈려요. 원래 나인스투 에이샤 아니었나요?
1: 아이고.
0: She calls me 에이샤.
1: 아이고, 우리 YG 초 3215님 차단됐습니다. 네, 나가 주십시오. 오케이. 네. 아, 여러분, happy Friday. 근데 요즘 happy Friday입니까, 에이샤?
0: Yes. Oh. Well, except for the weather.
1: 맞아요. That's the point I wanted to get at. Oh, 여러분, 저 오늘 그 네. 밖에 주차했는데, you know what my temperature read? Like
0: no.
1: my thermostat?
0: On
1: my car? 42 degrees. 42 degrees.
0: Oh my gosh.
1: And that's my car. Uh-huh. 어디 주차했지? 그 구서동 쪽에 있었거든요. Near
0: okay.
1: near like 부산대.
0: Uh-huh.
1: Right? 42 degrees.
0: Is that your age? I don't know. It was right there.
1: 피디님, 에이샤 마이크 내려주세요. 에이샤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원샷만 주세요, 저한테. 에이샤 오늘부터 방송. 네. 아니, my car doesn't know my age, right? 42 degrees wow. outside. And that's just like, basically, if somebody were to just stand outside under the sun.
0: They would melt.
1: Oh, 진짜, it would be a health risk, I think.
0: Yeah, 네. I'd say so.
1: 요즘 어떻게 버텨요?
0: I've been canceling all my plans.
1: 진짜, 근데 no, 이해할 만한, like, I think people would understand.
0: Yeah, and like, you know I mean? Don't cancel them. It like gets canceled and I'm happy.
1: 역시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저랑 비슷합니다. I think we talked about this before.
0: Yeah.
1: Right? If people cancel, like I'm on the phone.
0: Uh-huh.
1: 아, 어떻게 못 온다고?
0: I know. 어떻게
1: 너무 아쉽다.
0: 잠원이 봐야겠다.
1: 안 들리게 yes
0: I, I'm like back right? into like, bed back
1: I'm like,
0: in bed
1: 맞아 I'm like changing back into my pajamas and everything 근데 너무 아쉽다 어떡해 like ordering food
0: I know
1: while I'm like while I have them on speakerphone right
0: yeah
1: 근데 요즘 날씨 너무 더우니까 because it's so hot these days I think people are where they're either meeting 무조건 right
0: indoors yeah.
1: or if not like they're canceling plans
0: yeah
1: like if they had like a outdoors kind of event
0: mm-hmm.
1: I think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0: yeah
1: because
0: even, like,
1: the weather's so crazy
0: yeah like I used to walk to the beach because it's so close
1: yeah.
0: right but now I just take a car at this point I can't even
1: 맞아요 네 여러분 take care of yourselves 이 날씨 계속 쭉 갈 것 같습니다. I think throughout August, at
0: yeah.
1: least, right? August, well into September. I feel like at like after like mid-September, we get to see a little bit of a let-up in the temperature.
0: 네. Yes, but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topic, 네. I just wanted to say hi to Penny님. Hey, and 네. Souvenir님.
1: 맞습니다.
0: And Yuja님, of course.
1: 네.
0: And Yuja님, I think he said that, he or she, because 네. we don't know, technically, said that this is your 한풀이 쇼. Do you know what that means?
1: 한풀이 쇼?
0: 네.
1: 한풀이다 무슨 뜻이지?
0: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1: 한풀이, 뭐.
0: 한 is like all this, not sorrow, but everything you have in your gut, and you're just releasing everything. It's just like you can.
1: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이게 한에 포함되는 건가?
0: Yeah, like 한 is a little
1: 누구 때문이겠어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아예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no! 여러분, 이거 진짜 Friday는요. Okay, Monday through Thursday on All-Star English. 우리 임 작가님하고 우리 스티브 작가님 너무 열심히 저 원고 너무 이렇게 그 이 정을 담아서
0: 네.
1: 네, 너무 잘 만들어 주잖아요.
0: 네.
1: 저희도 너무 이렇게 다 못 하니까 항상 아쉬워요.
0: 아.
1: Right? 네. But Friday 조금 뭐라 그랬지? Free 하다?
0: Yeah, right? we talk It's, about anything.
1: 이 free 하다 영어로 좀 let loose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0: Yes.
1: We let loose a little bit
0: yes.
1: on Friday. There's no structure to our show.
0: Mm-hmm.
1: 여러분 사실 오늘 토픽 있긴 하긴 한데 안 해도 되거든요. Right? We don't have to and we won't get in trouble for it.
0: Yeah.
1: 아니 좀 혼날 수도 있어. 네, 우리 PD님한테 오늘 혼날 수도 있으니까.
0: Did you tell the PD님 about our topic?
1: Yeah, I did.
0: Okay.
1: And I did not get any feedback or hear back from them. 일단 토픽 알려 줬는데
0: 네.
1: 따로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0: 아. 그래서 저도 오늘 받았죠 오늘 아침에. You know what the funniest thing is?
1: Yes.
0: 저번에 방송에서 이거 mention 했었는데
1: yeah.
0: 제가 민수님 문장 못 쓰신다고 항상 끊어서 하신다고. She's like, he's like, yo, man, 시아야. No, not PD님, 민수님. Sorry. But then what you call it? 이제 더 심해졌어요. I think 이제 그거 인식해서 he's like, 에, 이, 시, 아, 야. It's like, what?
1: Wait, don't we all talk that way online?
0: No.
1: 여러분도 그렇게 문자 안 보냅니까?

0: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es, but some university students, if they fail their course, they have to retake it in the summer.
1: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화학 같은 거 이제 fail하면 다시 들어야 되는.
2: 저도 방학 수업 몇 개 들었습니다. I took a couple summer vacation classes. 자, real quick. 뭐 이게 스펙 쌓기, right? 뭐 장학금 뭐 등을 장학금 뭐 등 뭐 yeah. 영어로 잠깐 장학금 등 이거 뭐라고 해야지? 장학금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cholarships라고 하죠. Scholarship, yes. right? Scholarship은 장학금이고요. 뭐 이게 근데 성적 뭐 우수 장학 같은 거 있어요. 아시아 근데 뭐 과제 대충 한다고 했으니까 아시아는 못 받고요.
0: 저는 입학 장학금 받았어요.
2: So 성적이나 우수 장학. 아마 그러면 이것도 이런 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Merit scholarship이라고 yeah. 하죠. Merit scholarship.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And if you're like me, if you failed a couple courses and you have to retake it during the summer class 혹은 summer session이라고 합니다. Yes. 여름 학기나 계절 학기를 summer session 혹은 summer class라고 합니다.
0: 네. Yeah, but like fail 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2: oh, yeah.
0: like you can take like I took a summer course.
2: Extra courses during yeah. the summer always offered, right? Mm-hmm.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우리 유저님은 전 그냥 놀래요. 방학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돈은 취직해서 벌죠. 뭐 그때는 뭐 돈 없어도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이야, 이게 정준이네. 정준. Right? 아니.
0: 피디님이 웃어요.
2: 부장님. 너무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저기 뒤에 계시는데. 네, 침 여기까지 튀었습니다. 네, 부장님. 맞아요.
0: And Kevin Park님이 Yes, I flunked organic chemistry and decided to change. 저 내년에 organic chemistry 들어요.
2: 오, 캠.
0: Yes.
2: 살짝 울렁거려요, 저.
0: Yes, organic chemistry 줄여서 OCHEM 아니면 ORGO라고 부르기도 해요.
2: 아, 진짜.
0: I'm so scared.
2: Right? 일단 우리 공일님도 0521님 취직해도 돈 못 벌면 어떡해요? 라고 하는데.
0: 너 인턴십이 그렇잖아요.
2: 네, 맞아요. 특히 that's what internship is.
0: Yeah.
2: 우리 희숙님은요, 근데 아주 깔끔하게 아주 깔끔한 센 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No pain, no gain.
0: Yep.
2: 이 말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0: yes.
2: 아닙니다. All right, let's move on to 방학기 balance game 주제 number two.
3: Round two.
0: Would you rather stay in a dorm with no AC but no nagging?
2: Oh.
0: Or stay at your parents' house with great AC but put up with nagging all summer?
2: 와, 이거 어렵다. 자, 여러분 둘 중 하나만 골려 한다면요. A. 에어컨 없는 기숙사에서 잔소리 없이 혼자 지내기. Or B. 에어컨 빵빵한 본가집에서 방학 내내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기.
0: It's a tough one.
2: 자,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십시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네, 가능합니다. 우리 Kevin Pak saying this is hard.
0: It is. I really think it depends on if I'm in Korea or Canada.
2: Oh, that's what I was going to say.
0: Yeah, right?
2: 지금 딱 right now, if I had to choose between dormitory with no AC, I would go with that, but in 지금 캐나다 날씨 어때요?
0: 좋아요. 습기가 없어요.
2: 부럽다.
0: So like, if I was in Canada, I would go for the no AC option, because I don't need AC. 방 때문에 추우니까.
2: California에서 그 뭐지, 기숙사, no 네. AC. 지금 아 지금도 좀 미국 좀 더운데 살짝 근데 저녁에는 시원합니다, right?
0: Yeah.
2: At night there's like a cool breeze.
0: Yeah.
2: I would so if I could keep the windows open, right? I would do it in another country, but here in Korea.
0: 한국이면 무조건 본가.
2: No, thank you. 이거는 yeah. 진짜 I think it's a health risk.
0: Yeah.
2: Right, staying in a place with no AC at all in this summer. So 할 수 없이 여러분 in my parents' house 에어컨 빵빵한데 아 근데 아말 그만! 천천히 그만! 미쳐버릴 것 같아요.
0: Yeah, but like I got really lucky because my parents have been 저 내년에 또 돌아오게 하려고
2: 네.
0: 이제 에어컨을 진짜 빵빵하게 하루 종일 틀어주셔가지고
2: 네.
0: I feel bad because like 아빠 감기 걸리고 엄마 기침하는데도 끝까지 에어컨 틀어주셔가지고
2: 그쵸.
0: yeah.
2: 이 에어컨 있는데도 mental stress. 없으면 physical stress, right? That's how we do when it comes to our balance game. 그쵸?
0: Yes. Ooh, the people are saying 낙지연이님은 본가. And then user님은 유럽 날씨 기준 아니면 한국 날씨 기준. Let's do 한국, because we're in Korea right
2: 맞아요.
0: now.
2: 맞아요. 여러분, don't try to work the system, okay?
0: 네, yes. Ooh, 두두님은 수박 먹으면 온도 쓱 내려가신다고.
2: Yeah, 수박 like, 계속 먹을 순 없죠.

0: Now, you can't constantly eat watermelon, right?
1: Ice water. Just drink ice water, I guess.
0: So the reality, right, is that many university students spend their summer building their resumes.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아까. Right? Beef up your resume.
1: Yeah.
0: 근데 이 스펙을 쌌다, right?
1: Yeah.
0: Okay. Beef up your resume. Building your resume.
1: Yes.
0: 아까 또 뭐 하죠?
1: Yeah, but they also have their own dream summer vacation.
0: 그쵸?
1: Yeah, like me and my friend at the start of summer, we made our own summer bucket list.
0: Oh, 여름 휴가 bucket list.
1: 네, so we're actually going camping. So.
0: Oh, camping is on your list?
1: Yes, 친구가 이제 5시간 운전해서.
0: In Canada?
1: Yeah, 캐나다에서.
0: 와, 지금 한국에서 밖에 캠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대단하세요.
0: 네, but the mosquitoes outside, no thank you.
1: Yes,
0: right?
1: But what are the statistics? Like, 대학생이 꿈꾸는 여름방.
0: 자, 여러분, here are the top three summer vacation dream, like dream summer va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1위는요, backpacking.
1: Yes!
0: 배낭여행이죠.
1: Yes.
0: 네. Or studying abroad. 해외 뭐 어학연수. 네.
1: Like an exchange program.
0: 맞아요. So traveling across Europe, right, with your big backpack on, right? 뭐지 또, what's the Alps?
1: 뭐 I would
0: 유럽에 있는 산 몰라.
1: I 산은 모르.
0: 알프스만 모릅니다.
1: I'm not 네. going to climb any mountains 네. anytime soon, so.
0: Right? Or maybe joining a study abroad program. This is the ultimate dream for many students right now.
1: Okay.
0: 유인은요?
1: 유인은 finding love. 아이 어떻게 잘해요 영광은?
0: 왜 웃었지? 왜 웃었지?
1: Many dream of spending the summer with someone special, going on dates, taking trips, and making unforgettable memories together. 방학 때 연인이랑 워터파크 가기, 야간 한강 데이트하기가 있다고 하네요.
0: 어디서 그런 생각합니까? 공부해야지. 2학년 준비해야지. 3위는요. A summer glow up.
1: Yes, 네. love that.
0: 이 glow up가 조금 살짝 슬랭으로 외모 업그레이드 말하죠. 네. Or 다이어트 성공.
1: Yeah.
0: 그쵸. So many students, they hope to get in shape during the summer vacation period, improve their appearance, or you know, they dream of coming back to campus looking like a whole new person.
1: Yes.
0: 이렇게요. 뭐 라식 수술이나 뭐 치아 교정 이런 거 인기래요.
1: Yeah, like I would definitely go for LASIK. 한국에서 할 거예요.
0: 근데. 한국에서. 네,
1: 아빠도 한국에서. 한국 와서 했어요.
0: 맞아요. It's more affordable here.
1: Yeah.
0: Okay. 그럼 에이자의 dream summer vacation 어떻게 됩니까?
1: 일단 날씨는 캐나다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습기 없는 날씨에서 친구들이랑 네. 이제 just like chilling, like having a bonfire or something like that, and like camping and spending time with my friends.
0: 와, 캐나다에서 이런 캠핑 하시면 너무 재밌겠다.
1: 어떤 거요?
0: 방금 the camp, the
1: yeah, right?
0: the camping that you described.
1: Yeah, like s'mores.
0: 근데 대신 and... 걱정되는 게 캐나다에서는 곰 나오거든요. 곰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1: 저희 deer도 있어요 마당에
0: 아 그렇죠 사슴도 나올 사슴. 수 있는데 you could be like a Disney princess one second and then a bear comes right
1: yeah.
0: 네. 자 real quick 여러분 여름철 뭐 에어컨 관련된 영어 표현들 몇 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에어컨은요 콩글리시입니다
1: yes
0: right 에어컨이라고 하면 미국 가서는
1: what
0: 그렇죠 뭐 요즘 알아듣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right 근데 air conditioner, full 이름 좋아하거든요, full name, or 더 줄여서 AC, AC라고 합니다.
1: AC,
0: 그래서
1: I'm just gonna put that in there.
0: 네,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줄래요? Can you blast the AC?
1: Yes.
0: Or put the AC on blast, 라고 하죠. Or crank up the AC라고 하죠.
1: 둘 다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빵빵하게 틀자, crank up the AC라고 합니다. 왜냐면 turn on, turn off이라고 하면 It makes sense. 근데 그만큼
1: 효과가 덥고, 없어요.
0: 그렇죠.
1: Yeah.
0: Right? 완전 full blast. 제일 센 바람. 센 바람으로.
1: 강풍. 네.
0: 그렇죠. Crank up the AC라고
1: yes.
0: 하죠. All right. We have messages coming in. 보자. 우리 3016님 문자 왔습니다. 저는 1번요. 에어컨도 잔소리도 없는 기숙사 에어컨 없으면 제습기 하고 선풍기 틀고 살면 돼요. 어머니 잔소리들 이거
1: 들어봤는데
0: 들어봤는데요.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 화면이 너무 멀어서요. 스튜디오에서
1: 순한 어머니께서 호랑이 같아서 못 살아요.
0: 아 맞아요.
1: Yes, the heart grows fonder when you're apart. 그런 표현 있어요. 이제 떨어질수록 더 좋아하게 된다.
0: 아.
1: 네.
0: 오히려
1: 떨어져 살 이제 원래 따로 살아야 오히려 친해진다.
0: 나 이런 말 처음 들었다. 왜냐면 저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안 볼수록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1: 아니요, 아니요. 네,
0: 아니에요?
1: Heart grows fonder.
0: 아 그래요?
1: 예.
0: 사람마다 다릅니다.
1: This is so funny. 아까 전에 잔소리 네.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네. 민수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을 거래요. 유전자에서. That is so true though.

0: 맞아. I bet like I don't like my parents nagging, but they don't like nagging me either. So.
1: 아 얼마나 정말 그거 생각을 못 해봤거든. I never thought of it that way. 내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을까? I probably gave them a lot of stress.
0: Yeah, me too, man.
1: 그냥
0: me too.
1: 저를 쳐다보는 거 스트레스일 수도 있었어요.
0: Nah.
1: 여러분, thank you for all your messages. 많은 문자 들어왔는데요. Unfortunately, due to time, we cannot get to them all. But don't worry. 2부에 문자 요정이 챙길 겁니다. 걱정 마세요. That's it for today. So that's what you think.
0: 그건 네 생각이고.
1: Time for today's EPQ. 이 가사를 잘 몰라요.
0: I thought that was the lyric.
1: 아니요. If that's the lyrics, I know every song. 자, 여러분 오늘의 EPQ 도전자와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Welcome.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아, 저 부산에 살고 있는 영어를 2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인입니다. 네.
1: 아이고, 영어를 20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거라고요?
2: 네네.
1: 아이고, 일단 저희랑 같이 도전하게 됐으니까 걱정 네네. 마세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1: 그런 거 아니세요?
2: 네.
1: 네. 근데 죄송한데 혹시 뭐 성함 부탁해도 될까요?
2: 아, 네. 김수원입니다. 지금 퇴근하다가 네, 김수원이고 퇴근하다가 이제 그 신청하고 지하철에서 지금 내려서 제가 내려서 지금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저희 퀴즈 하려고 지하철 퇴근하고 있었는데 네, 잠시 내린 거예요?
2: 네, 듣고 있다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1: 어떻게 우리 네.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 한 12분 정도 늦을 건데 괜찮습니까?
2: 괜찮습니다.
1: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문제만 맞히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거든요. 네, 네. 수원님. 네. 지금 네. 기분 어떠세요? 느낌 어떠세요, 지금?
2: 긴장되고 있습니다.
1: 아이고.
2: 꼭 다 맞추고 싶습니다.
1: 네. 일단 don't worry. 저희 힌트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0: 맞아요.
1: We give a lot 네네. of clear hints. So
2: 네네.
1: 잘만 들으면 아마 정답 바로 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2: 네. 오케이.
1: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0: Question number 1.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best answer.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s being held in Busan. What does World Heritage mean? A. 세계 음식 B. 세계 유산 C. 세계 지도 World Heritage 어떤 뜻일까요?
2: 헤리티지 하면 유산 B 아닌가요? 유산 헤리티지라고 단어가 잘 맞습니다. 와!
1: 아 죄송해요. 저 이 설명하는 걸 이게 끊으려고 하지 않아서 네. That's right. B. 네. 네 세계 유산입니다. 이 yeah. heritage 뜻이 유산, 뭐 문화 유산 말이죠. That's right. World heritage means heritage that is recognized and protected by UNESCO for its cultural, natural, or historical importance. 지금 부산에서 아주 큰 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0: 맞아요.
1: Right, the UNESCO 네. meeting taking place. 와, 수원님 첫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0: 네. 커피.
1: 커피 쿠폰 저희가 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좋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맞히면 에이자 뭐가 걸려있죠?
0: 치킨.
1: 치킨 좋아하세요?
2: 치킨 물론 좋아합니다.
1: 그럼 이 문제 맞추면 바로 BFM이 치킨 쏩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0: Question number 2.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1: Why are you carrying an umbrella?
0: Justin, bididi, it rains. A. Just in case it rains. B. Just in time it rains. C. Just in place it rains.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2: 예전에 Just in case라는 용어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A가 아닌가 싶은데.
1: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2: A 맞을까요?
1: 네. 네. 네.
2: 저도 지금 가방에 우산이 있거든요.
1: 그래요?
2: 네. 그래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뭐 Just in case it rains. 우리 수호님도 가방에 우산을 챙겼다. Just in case. 일단 A로 갈 겁니까?
2: 네. A 하겠습니다.
1: 어떻게 하지?
0: 와.
1: 맞췄습니다. 네, 케이스 맞습니다. Just in case.
0: 혹시 모르니까.
1: Exactly. 그 뜻이죠. 와, 수호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정답 맞췄으니까 뭐를 드리죠?
0: 커피 and chicken.
1: 와, 커피 and chicken. 뭐 콤비네이션이 좀 그런데 네, 그래도 따로따로는 맛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제 남았습니다. 좀 떨릴 것 같아요, 저였으면.
2: 네. 야. 떨립니다, 지금.
0: 어떠신가요?
2: 길을 좀 끄세우겠습니다.
1: 네. 와, 이제부터 신경 쓰겠다.
0: 예.
1: 좋습니다. 네. 자, 이번 마지막 문제.

0: 는요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거든요.
1: 와.
0: 좀 살짝 소울 없었습니다.
1: 네네.
0: 네. 좋아요. 자, Are you ready? 여보세요?
1: 네.
0: Are you
1: 네.
0: ready?
1: 좀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마지막 문제.
2: 오케이.
0: 나갑니다.
3: 네.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meaning of the expression.
0: Asia, how was your trip?
3: It was worth every penny. 여기서 what does worth every penny mean? A. Very cheap. B. Too expensive. C. Completely worth the money. Worth every penny. 어떤 뜻일까요?
1: 일단 worth가 들어가다 보니까
3: 네. 같이
1: C가 같은 C가 아닐까 싶습니다. worth가 들어간 정답이 아닐까?
0: 아, C에서 이미 expression의 표현에 worth가 들어갔으니까
2: 되게 시험 네. 잘 치셨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아, 이런 네. strategy도 있긴 있는데요. 자, 그러면 C로 갈 겁니까? Completely worth the money?
1: 예, C로 가겠습니다.
0: 아, 수원님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맞췄습니다. 아, 지금 근데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분들한테 더 걱정, 더 조금 이게 티징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근데 맞췄습니다.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0: 네.
1: 와. 근데

0: All right, folks, time for 입이 터지는 small talk. And for that, we have Minju Sam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am, this is your first time in the new studio.
1: Yeah.
0: 어때요?
1: Oh my gosh. 네. Amazing.
0: 이제 민주 쌤 오니까 저희 부장님이 우리 이거 63 빌딩입니까? 63 빌딩이에요? 부장님? 아, 뉴욕이에요. 네. 이건 뉴욕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네요. 저기 우리 민주 쌤 저기 뒤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네. 일단 우리 세그먼트 시작하기 전에 살짝 저희 그 뷰를 좀 즐기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몇 층이에요? 쌤, 여기? 네, 63층이라고 하겠습니다.
1: 82층이요?
0: 82층입니다. 네.
1: 63층.
0: 일단 이거는 야, 여러분 뭐지? 뭐 계속 이 스튜디오 왔다 갔다 하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 너튜브로 들어오세요. 네.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지금 우리 지금 뒤에 미디어 월이 계속 왔다 갔다 여기저기 보내고 하거든요. 우리 부장님이. 아, Mr. Sam, how are you?
1: I'm great.
0: 진짜요?
1: Yes.
0: 살짝 좀 한숨 쉬면서 I'm
1: 아니에요.
0: great가 나갔습니다.
1: 네.
0: I'm good. But I'm good when we're here indoors in the studio.
1: Oh, yeah.
0: 밖에 나가는 순간 날씨 때문에 because of the weather, not so. It's because it's so unpredictable.
1: Oh, yeah.
0: The
1: I know.
0: Weather.
1: Mm-hmm.
0: Right?
1: One minute it's bright and sunny and the next it's pouring.
0: Yeah. I mean, not so much maybe for here in Busan, but because I have family in Seoul too.
1: Right.
0: 저기에 이게 비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장난 아니었대요.
1: 맞아요.
0: Right? 진짜 monsoon season. 네, 장마 기간 up in Seoul. 근데 뭐 여름에는 이 갑자기 이게 소나기가 아마 쏟아질 때가 많잖아요. Right? So you never know when to like carry an umbrella or leave it at home. 아, 진짜 헷갈립니다.
1: Yeah, and sometimes I carry an umbrella all day and it never rains.
0: 네.
1: 근데 꼭 없는 날에는 비가 쏟아집니다.
0: 맞습니다. 민주 쌤 죄송한데요.
1: 네.
0: 네. 저 이렇게 저 쳐다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한 거 맞긴 맞는데 이 마이크
1: 너무 멀어.
0: 네네네. 네. 우리 이제 서로 쳐다 안 보고
1: 알겠습니다.
0: 네.
1: 이제 멀리 가도록 할게요.
0: That's right. So it's the weather, right? Mm-hmm. The weather gods know, right? We have no idea on Earth, you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it comes to the weather.
1: Yeah.
0: So 우산을 챙기면 비가 안 오고 안 챙기면 꼭 비가 오는 날 진짜 많거든요.
1: 맞아요. And the worst part is when you get caught in the rain, just a few minutes away from home.
0: That's right.
1: 다 왔는데 막 비가 쏟아질 때.
0: 맞아. 맞습니다. 진짜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산을 안 가져간 날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Right? And of course, days that we look on the weather app and it's just sunny all day.
1: Mm-hmm.
0: 근데 비가 내려. It happened to me a couple times this week, I think, on my way to taking my daughter to school.
1: Yeah.
0: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좀 당황스러울 때 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Absolutely. Today we're going to learn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s for sudden summer showers.
0: All right. For sudden summer showers. 아직 지금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monsoon season here.
1: Yeah.
0: 아직 비 올 때 많이 남았고요. So,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t came out of nowhere. 갑자기 나타났어. 정말 뜬금없이 생겼어. The phrase out of nowhere means suddenly or unexpectedly.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the rain came out of nowhere.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0: 맞아요.
1: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고 and the question, that question came out of nowhere. 뭐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His comment came out of nowhere.
0: 네.
1: 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문 써보실 수 있는데 you can use it anytime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0: 맞습니다.
1: Like a question, a comment, a phone call, or someone suddenly showing up.
0: 맞아요.
1: 그러니까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0: 예상을 못한 그런 상황이면 out of nowhere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So the rain came out of nowhere. 비가 갑자기 쏟아졌네. 네, 이렇게. 뭐 근데 이 표현뿐만 아니라 뭐 like you said 뭐 갑자기 그녀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 She texted me out of nowhere.
1: 네. 그녀요?
0: 네. 그녀라고. 여러분 저 저는 원고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It could be a he.
1: 그녀가 이렇게 하길래.
0: Right? It could be a he. 네. 그래서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이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Out of nowhere는 사람의 뭐 연락이나 행동을 말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데 방금처럼 she texted

0: texted me. 그녀가 out of nowhere 갑자기 연락.
1: 예,
0: yeah, he showed up out of nowhere.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처럼 네. 뭐 갑자기 뜬금없이라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그래서 yeah, next time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try saying it came out of nowhere.
1: It came out of nowhere.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nju. The rain came out of nowhere. 다 젖었어, 나.
0: Whoa, you're soaking wet.
1: I know.
0: Didn't you have an umbrella?
1: No, but it's okay.
0: Seriously?
1: 아, 왜냐면 I still look good. 어, 젖은 모습도 너무 예쁘네, 내가. Mm-hmm. 요즘 트렌드도 그 wet look이잖아요.
0: Mm-hmm.
1: 아닙니까? 좀 젖은 이런 그런 스타일 좀 유행한.
0: 웻룩은 머리카락 몇 가닥 젖은 것만 하는 거 아닌가요?
1: 아니 옷도 살짝 좀 젖으면 네,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죄송해요. 네. 자, it came out of nowhere. The rain came out of nowhere.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got caught in the rain. 비를 맞았어요. 갑자기 네. 비를 피하지 못했어요. I got caught in the rain means you were outside when it started raining and ended up getting wet. It's one of the most common expressions we use when unexpected rain catches us outside.
1: That's right.
0: 갑자기 비를 맞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1: 네.
0: 뭐 예를 들면 I forgot my umbrella and got caught in the rain. 우산을 안 가져와서 비를 맞았어요.
1: 네.
0: 혹은 I got caught in the rain and my shoes are soaked. 비를 맞아서 신발이 완전 젖었어요.
1: 나 이런 상황 제일 싫어해. 저는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여름에 비 오는 것도 더 싫어하고 여름에 비 왔는데 양말까지 다 젖었다. 진짜 싫어하거든요. Right? I hate it with a passion. That situation. 그래서 비를 맞았어요. 뭐 I got caught in the rain.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뭐 길이 막혀서 뭐 그 꼼짝 없이 뭐 갇혔어. We got caught in traffic. Okay? Or 말다툼에 휘말렸어.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n argument. Get caught in. 이 뒤에 그냥 상황만 조금 바꾸면 이게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
0: 맞습니다. 비뿐 아니라 뭐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많이 써보실 수 있는데 You get caught in traffic. You can get caught in traffic. A storm.
1: 네.
0: Or awkward situation.
1: 그렇죠.
0: 뭐 좀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Got caught in the rain. 비를 피하지 못하고 그냥 비 맞았어. 자,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0: Minju, what happened to you? You look like a drowned rat.
1: 잠깐만, a drowned rat? Excuse you. But Minju, I got caught in the rain.
0: Oh my gosh, cover yourself.
1: Wait, why?
0: Your shirt is see-through.
1: Oh,
0: 다 보여 지금.
1: 어, 근데 lucky them, people that are looking. 좀 이상한데 이거.
0: 아까 그렇게 wet look이요?
1: Wet. 이 wet look을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네. 자, got caught in the rain.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표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배워보겠습니다.
0: 네,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just a passing shower. It'll pass soon. 그냥 소나기야. 곧 지나갈 거야. Passing은 지나가는이라는 뜻이고요.
1: 네.
0: Passing shower 하면 금방 그치는 소나기를 말하죠.
1: 네.
0: You'll often hear this phrase in weather forecasts. 사실 뭐 일기예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you can also use it in conversation.
1: Yeah.
0: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Don't worry. It's just a passing shower. 걱정하지 마. 곧
1: 맞습니다.
0: 그칠 거야. 이렇게
1: 네.
0: 써보실 수 있고 있겠네요.
1: Passing shower. 그냥 보통 우리 소나기 할 때 shower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보통 소나기는 it doesn't last long.
0: Right.
1: Like 소나기 뭐 한 시간 정도 더 오래 걸리면 그냥 비잖아요. 그쵸. 그 정도. Right. So shower also in English is a word for short rain. But if you say passing shower, 지나가는 소나기 더 짧게 느끼잖아요. Right. 네, 그래서 passing shower. 아주 짧은 소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1: 네. So, it's just a passing shower. 그냥 잠깐 오는 소나기야. 그리고 아까 it'll pass soon. 곧 지나갈 거야. pass가 지나가다잖아요. 그래서 it'll pass soon.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it'll pass는 꼭 비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don't worry, it'll pass. 그냥 걱정 마.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막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Right? 뭐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이렇게

0: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Yes, exactly. And that's what makes this expression so useful. It'll pass는 사실 비뿐 아니라 뭐 감기, 나쁜 기분 같은 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에 정말 자주 쓰이는데 뭐 the headache, the stress will pass. Yeah. 이런 스트레스도 다 지나갈 거야. 네.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So it'll pass soon. Well, it's just a passing shower. It'll pass soon. 자, 그럼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Oh no, it's raining, 민수나. 비가 오는데?
2: 아, 민주, relax. It's just a passing shower. 곧 그칠 거야, 걱정 마.
1: Really?
2: 아, like I said, it'll pass soon. 아, 왜 이렇게 걱정이야?
0: It's still a passing shower? 네, 민수님 틀렸습니다. 네. 천둥까지 왔으면 이제 곧 아주 비가 세게 쏟아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잠깐 소나기면 여러분 It'll pass soon. 자, 그래서 부산은 사실 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 뭐 쪽에 계시는 분들 right? Those maybe closer to the north area or maybe the Seoul area 아직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about right now. Maybe 우리 부스타들, 서울에 계시는 부스타분들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Where you are, right? Maybe you can use these expressions more than us here in Busan anyways. So, monsoon season. 비가 올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우리 민주쌤이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잠깐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하고 마무리할까요?
1: 좋아요.
0: It came out of nowhere.
1: 갑자기 나타났어. 정말 뜬금없이 왔어.
0: I got caught in the rain.
1: 비를 맞았어.
0: It's just a passing shower. It'll pass soon.
1: 그냥 잠깐 오는 소나기야. 곧 지나갈 거야.
0: 네. 자, 민주쌤, thank you so much. 오늘 우리 뉴스2D에서 첫 방송했는데 어떻습니까?
1: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네. 너무 넓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0: 일단 가기 전에 뷰를 조금 더 즐기고요.
1: 감상을 좀 하겠습니다.
0: 네. 네. 자, 민주쌤.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today. And not just today, the whole week. You know, you are what makes this show fun, right? Tune i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for more great show. I'm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track. This one's by Wave to Earth, Seasons. Have a good one.
3: Kiss to tree fell for you now.

0: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1: 우리가 부산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0: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4: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These are the guidelines for fire safety in multi-use facilities and apartments. First, facility managers should regularly inspect fire safety equipment. In the event of a fire, immediately report it and make announcements, prioritizing evacuation of vulnerable groups such as children and the elderly. Second, before evacuating, carefully assess whether it is safe to do so. Cover your nose and mouth, stay low, use the stairs, and close doors behind you. Third, if you can't evacuate, seal the door to keep smoke out and call 119 for rescue. This message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마르그릿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eonga Bongsang.
7: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The time is now 8 o'clock.
9: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Good morning and welcome to Busan Worldwide. Long ago, our ancestors found life's deepest wisdom in the nature they faced every single day.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매일 마주하던 자연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큰 지혜를 배웠습니다.

0: And the time is now 11:11, and it's time for the interview. Right now, Busan is hosting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drawing global attention to the city. And on the final stage of this prestigious gathering, Busan's iconic traditional art, 동네 학춤, or also known as 동네 crane dance, is set to be showcased to the world. So joining us today is Mr. Lee Kwang-ho, an assistant instructor for the Bus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동네 학춤. Today, we will discuss everything from behind-the-scenes stories of filming the World Heritage Committee's official promotional video and preparing for the final day's special performance, to the history and philosophy embedded within 동네 학춤 and the artist's reflections on carrying traditional arts onto today's modern stage. 네, 지금 부산에서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이 행사의 마지막 무대에선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예술인 동네 학춤이 세계인들에게 선보여질 예정입니다. 오늘 더 인터뷰는 이광호 부산시 지정 무형유산 동네 학춤 전수교육 조교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Busan is currently abuzz with excitement as it hosts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You appeared in the official promotional video for the event, and you are also scheduled to take the stage for a special performance on the final day. So how do you feel about introducing our traditional arts to an international audience, and with what mindset are you preparing for this performance? 네,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 행사에서 공식 홍보 영상에도 이제 출연하시고 7월 29일 마지막 날 특별 공연에도 함께하십니다. 세계인들에게 우리 전통 예술을 선보이게 된 소감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먼저 부산에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라는 뜻깊은 행사에서 세계 여러 나라 분들께 동네 학춤을 소개할 수 있게 되어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0: 네. 네.
1: 동네 학춤은 부산을 대표하는 무형유산이자 우리 민족의 정신과 미학이 담긴 춤입니다. 이번 무대에서는 단순히 아름다운 춤을 보여드리는 것을 넘어 한국인들의 품격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까지 함께 전달하고 싶습니다.
0: 네.
1: 예, 공연을 준비하면서 동작 하나, 호흡 하나까지 더욱 정성을 담아 연습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오래 기억되는 무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0: 그렇군요. 예, 예. 우리 부산의 전통이 세계 무대에게도 이제 소개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정말 뜻깊게 들립니다. 예. So he expresses that it is a great honor to introduce 동네 학춤 to people from all around the world at such a meaningful event as the 48th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n Busan. And he shares that 동네 학춤 is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presenting Busan that encapsulates the spirit and aesthetics of the Korean people. He notes that on this stage, he wants to convey more than just a beautiful dance, hoping to also communicate Korean grace and deep respect for nature. He adds that in preparing for the performance, he is practicing with utmost care in every movement and breath, hoping to deliver a stage that will remain long in the memories of global audiences. Well, on July 29th, the final day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f international audience members watched the 동네 학춤 performance and could just take away one lasting memory, thinking, ah, this is what Korea is about, what would you want that to be? 세계유산위원회

0: 마지막 날인 7월 29일 동네 학춤 공연을 본 우리 전 세계인들이 한국은 이런 나라였구나 하고 한 가지를 기억한다면 무엇이면 좋을까요?
1: 네, 공연을 보신 분들이 한국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아름답게 표현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구나 하고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학춤은 화려함보다 절제된 아름다움 속에서 깊은 울림을 전하는 춤입니다. 예.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철학도 담겨 있습니다. 예. 공연을 통해 한국인의 품격과 자연을 존중하는 마음을 함께 느껴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예. I absolutely agree. So he hopes that those who watch the performance will remember Korea as a country with a culture that beautifully expresses the harmony between nature and humanity. He explains that 동네 학춤 delivers a deep resonance through restrained beauty rather than just extravagance and carrying within it the life philosophy of ancestors who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He adds that it would mean a great deal if audience could feel the grace of Korean people and their deep respect for nature through the performance. Well, you are currently serving as an assistant instructor for Bus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umber 3, 동네 학춤. So when did you first cross paths with this and what led you to walk this path as a dancer? 네, 현재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 동네학춤 전수교육 조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처음 동네학춤을 만나신 때는 언제였고 또 이 길을 걷게 된 계기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1: 예, 저는 아자 춤과 인연은 20살 무렵에 대학 탈춤 동아리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춤이 가진 멋과 신명에 홀딱 매력되어서 네, 매료되어서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걷게 되었고
0: 네.
1: 1993년 부산민속보존협회에 들어가서 동네 학춤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그냥 춤이 좋아서 시작했지만 배울수록 동네 학춤에는 부산의 역사와 선비 정신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의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돌이켜보면 제가 춤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춤이 늘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0: 네. 예.
1: 그래서 지금은 전수조교로서 동네 학춤의 가치를 올바르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 이어가는 것이 제 역할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지금의 활동이 더 깊은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So he shares that his journey with dance began around age 20 in college, 탈춤 or mask dance club, where he became captivated by the grace and joyful spirit of traditional dance. And back in 1993, he joined the Busan Folk Preservation Association and began learning 동네 학춤. Although he started simply out of a love for dance, he discovered as he learned that 동네 학춤 embeds Busan's history, scholar's spirit, and ancestors' life philosophy of living harmoniously with nature. And looking back, he feels that rather than him choosing dance, dance always stayed by his side. So as an assistant instructor today, he considered it his role and calling to preserve the true value of 동네 학춤 and pass it on to future generation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Kwang-ho here in the studio, an assistant instructor for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동네 학춤. Well, I would love to learn more about details about 동네 학춤 itself. When did it originate? What history and meaning does it embody? And what unique charms set it apart from other traditional Korean dances? 이제 동네 학춤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동네 학춤은 언제부터 시작된 춤이고 어떤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 또 다른 전통춤과 비교했을 때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나요?
1: 네. 동네 학춤은 부산의 옛 지명인 동네에서 오랫동안 전승되어 온 전통춤입니다.
0: 네. 예,
1: 목과 풍류를 즐기던 한량들이 흰 도포에 검정 갓을 쓰고
0: 오늘 지금 예. 입고 계신 것처럼
1: 노을리를 네. 춤추는 모습이 마치 학이 춤추는 것 같아 하여 학춤이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0: 네. 예.
1: 그리고 1972년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되어 오늘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학의 모습을 표현한 춤이지만은 단순히 학의 동작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학이 상징하는 고고한 품격과 선비정신 그리고 자연에 순응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우리 선조들의 정서를 몸짓으로 담아낸 춤입니다. 그래서 동네 학춤의 매력은 화려한 기교보다 절제된 아름다움과 깊은 호흡에 있습니다. 호흡과 여백 속에서 추는 사람의 개성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오기 때문에 같은 동네 학춤이라도 추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멋과 품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차별점이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he explains that 동네학춤 is a traditional dance long transmitted in 동네, an ancient name for Busan actually. The name 학춤 or crane dance originated from libertines who enjoyed elegance and arts, wearing white coats and black hats just like our guests today while dancing gracefully like cranes. It was actually designated a Bus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number 3 in 1972 and continues to be passed down today. And though depicting crane movements, it does not simply mimic the bird, but rather expresses through motion the lofty grace and scholar's spirit symbolized by cranes, along with the ancestors' spirit of living harmoniously with nature, as we mentioned. And he highlights the greatest charm of it lies in its restrained beauty and deep breath rather than flashy technique, and because a dancer's individuality naturally emerges through breathing and open spaces, even within the same 동네 학춤, each performer projects a unique flair and elegance. And listeners, I do want to let you know that we are going to see the dance very, very soon, so I would highly recommend you tuning in through BEFM YouTube channel. Now, cranes have long been known as birds symbolizing longevity, lofty grace, and the noble scholar's spirit. So why did our ancestors come to express the crane through dance? And what deeper symbols and philosophies are embedded within it? 그럼 우리 선조들은 왜 학으로, or 학을 춤으로 표현했을까요? 이 동네 학춤은 어떤 상징과 철학이 담겨 있는지도 부탁드릴게요.
1: 네. 예부터 학은 장수와 고고한 품격, 그리고 선비정신을 상징하는 길조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학을 단순한 새가 아니고 닮고 싶은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담은 존재로 바라보았습니다. 동네 학춤도 학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학이 지닌 여유와 절제, 품격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춤입니다. 빠르고 화려한 동작보다는 깊은 호흡과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예. 결국 동네 학춤은 학처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담아낸 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예. 학의 움직임을 단순히 따라한 것이 아니라 그 여유와 절제 그리고 품격을 춤으로 따라하고 표현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네. Wow, beautiful. So now he shares that since ancient times, the crane was revered as a bird symbolizing longevity, noble grace, and the scholar's spirit viewed by ancestors not merely as a bird, but as an ideal way of life. And he notes that 동네 학춤 does not simply copy the physical appearance of a crane, but rather expresses its composure, restraint, and elegance through physical movement, which is why the dance prioritizes a deep breathing and open spaces. And ultimately, he reflects that 동네 학춤 embodies the heart of ancestors who sought to live a life of dignity in harmony with nature, just like the crane. Well, listeners, you can check out some of the pictures of 동네 학춤, of the guests, of course, on YouTube channel, and I do highly recommend it. And we do have, actually, Kevin님 messaging in saying, oh, I can't wait to see the dance. Kevin님께서는 빨리 댄스를 보고 싶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Well, it is the time for that. I would love for our listeners and audience to feel the true charm of 동네 학춤 firsthand. We have a very special treat ready on the BEFM YouTube channel. I understand you have prepared a special demonstration for us in the studio. I'm very excited. 네, 이제는 동네 학춤의 매력을 직접 느껴볼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스튜디오에서 동네 학춤을 선보여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산영어방송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선생님, 잘 볼 수 있도록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0: 정말 아름다운 무대였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이었지만 동네 학춤이 왜 우리 부산을 대표하는 소중한 무형유산인지 또 느낄 수 있었는데요. Wow, so amazing. I just want to clap one more time. 아,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Oh, wow. So, listeners, if you missed it, please check it out on our YouTube channel. We have Jerry님께서는 와, 정말 우아한 학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Kevin님께서는 thank you. A great performance. 정말 멋진 performance였는데요. And also, Lee Jung-nim messaging in saying, wow, beautiful and unique. I am jealous of Stephanie. 제가 질투난다고 하네요. 이렇게 직접 볼 수가 있어서. Yes, it is an honor to always watch all of these performances. And it was definitely beautiful.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방금 보여주신 대표적인 동작 설명과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1: 예,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한 13, 14분, 아~ 5분까지 이렇게 걸리는데 네. 이번에는 짧게 두 가지 동작만 선을 보였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나름사위입니다. 예, 나름사위는 학이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을 네. 표현한 동작입니다.
0: 네. 예,
1: 그래서 동네 학춤의 힘과 역동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춤사입니다.
0: 이 가운데서 살짝 손을 들고 가만히 있으셨을 때가 그건가요? 나름사위인가요?
1: 나름사위는 훨훨 나르는.
0: 아, 훨훨 나는 거군요.
1: 날개짓을 하면서 네. 훨훨 나르는 모습.
0: 그렇군요.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시면요.
1: 네. 두 번째는 모이 먹는 사위입니다.
0: 네.
1: 모이 먹는 사위는 학이 땅을 살피며 모이를 먹는 모습을 표현한 동작입니다.
0: 네. 네.
1: 그래서 단순히 새의 모습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함께하며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이 춤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네. 낮은 자세에서도 호흡과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그런 포인트입니다.
0: 그렇군요. Yeah. I love that. So he introduces the first movement called 나름사위, which depicts a crane soaring just serenely into the sky. It is the flapping of it, but it, rather than just a powerful wing flapping, it captures the crane's dignity and composure through gentle breathing and restrained movement. I'm pretty sure you saw it in the beginning of the performance. And then he explains the second movement, 모이 먹는 사위, which depicts a crane scanning the ground, eating pecked food, and rather than merely mimicking a bird, it actually embodies a life lived in harmony with nature and requiring the dancer to maintain deep breath and core balance even in a low posture. I love that. Listeners, if you missed it, do check it out. You can check it out on YouTube channel. And listeners,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0: Mr. Of course, Lee Kwang-ho here in the studio, an assistant instructor for 동네 학춤. Over the years, you have not stopped at simply preserving tradition, but have continuously reinterpreted it with a modern aesthetic. So what drives you to weave traditional dance into contemporary stories, and what is your overarching philosophy as an artist? 그동안 전통을 이어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작업도 꾸준히 이어오셨는데요. 전통춤을 오늘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이유와 함께 예술가로서의 철학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전통을 지켜야 할 유산인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해야 하는 살아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전통의 본질과 가치는 지키되 오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감성을 담아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저에게 춤은 과거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가치를 오늘의 이야기로, 언어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예, 앞으로 시대와 소통하면서 전통의 본질은 잃지 않는 춤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이 전통을 과거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숨을 쉬게 하는 일이라는 말씀이군요.
1: 네네.
0: I love how he phrased it. So he expresses his belief that tradition is both the heritage to be preserved and a living culture that must breathe alongside people living today. He explains that while staying true to the essence and values of tradition, he creates new works that incorporate stories and emotions modern audiences can resonate with. He also mentioned that to him, dance is not about recreating the past, but about continuing the values of tradition in today's language. It continues that he wishes to keep creating dance and communicates with the times without ever losing the true essence of tradition. Before we move on, I want to read one message. 한희님께서는 초등학생 친구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에서도 동네 학춤을 배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so beautiful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초등학교에서도 동네 학춤을 배우나 봐요. Wow, that's amazing. Well, I hope you can become great and graceful like our guests here in this studio. And as an assistant instructor, your role goes beyond simply teaching dance movements. You're also tasked with passing tradition down to the next generation. So what core value of 동네 학춤 do you most want to impart to your junior dancers? 전수 교육 조교는 춤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전통을 다음 세대에 이어주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1: 네,
0: 후배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하고 싶은 동네 학춤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1: 먼저 후배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것은 춤은 기술보다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네 학춤은 동작만 익힌다고 완성되는 춤이 아니라 호흡과 절제 그리고 우리 전통의 정서를 몸으로 체화해가는 춤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1: 그래서 저는 동작 하나를 가르치더라도 어떻게 움직이는지만이 아니라 왜 그런 몸짓을 하는지 그 안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함께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전통은 형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정서를 함께 이어갈 때 비로소 살아있는 문화가 됩니다.
0: 그럼요. 네.
1: 후배들도 자신만의 개성과 멋을 살리면서 동네 학춤의 본질은 소중히 지켜 나가는 전성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그렇군요. 네. So he emphasizes that what he wants to pass on to his juniors first and foremost is mindset rather than just technique. He believes that 동네 학춤 is not a dance completed just by mastering movements, but one where a dancer embodies breath and restraint and traditional Korean sentiment with their entire body. So because of this, even when teaching a single movement, he makes an effort to explain not just how to move, but why a gesture is made and the meaning and value behind it as well. Now,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oday?
2: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저 오늘 이렇게 동네 학춤을 소개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네. 예.
1: 우리 전통 문화는 오래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이 동네 학춤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공연장에서 직접 만나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 네. 예.
1: 앞으로도 동네 학춤의 아름다운 가치와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우리 동네 학춤이 부산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0: So he expresses his heartfelt gratitude for the meaningful opportunity to introduce 동네 학춤 today. He shares his belief that traditional culture is not just something from the past, but a living culture that continues to breathe alongside with us today. And he conveys his hope that this broadcast inspires our listeners to take an interest in 동네 학춤 and experience it in person at a live performance venue, and he pledges to continue doing his utmost to spread the beauty and value of 동네 학춤.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Lee Kwang-ho here in the studio, an assistant instructor for the Bus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동네 학춤.
2: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이 광호 부산시 무형유산 동네 학춤 전술교육 조교와 함께했는데요. 선생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예.
0: Righ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With that,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Imagine Dragon with On Top of the World.

0: The time is now 11:46, which means it's time for News Inside. It's a segment we have every Friday. It's a special segment. Today, we are joined by Mr. Kim Dong-woo here in the studio, reporter from Busan Ilbo.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All right, so let's jump into our topic for today. Last Monday, scenes of various parts of Busan being covered in thick sea fog were directed, actually becoming a hot topic on social media as well. It is said there is a reason why sea fog is uniquely observed frequently here in Busan during the summer season. So today, we're going to take a look into detail about the sea fog that has become a summer symbol of Busan. 네, 지난 월요일 부산 곳곳이 짙은 해무에 가려지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SNS에도 화제가 됐는데요. 유독 여름철 부산에서 해무가 자주 관측되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부산의 여름 상징이 된 해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부산의 여름철 해무에 대해 연안의 차가운 해수와 고온다습한 여름 공기가 만나 발생하는 해양기상현상이라고 지난 20일 발표했습니다. 천리안 해양위성 2호의 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매년 7월 초 부산 주변 해역의 해수면 온도와 기온 자료 등이 활용됐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announced on the 20th that summer sea fog in Busan is a marine meteorological phenomenon that occurs when cold coastal seawater meets hot and humid summer air. And as a result of analyzing observation data from geostationary ocean color imager 2, sea surface temperature and air temperature data from early July every year for 5 years from 2022 and 2026 were utilized. Now, in particular, in early July, the coastal waters of Busan have the perfect conditions for sea fog to form as cold ocean water meets warm and humid winds.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특히 7월 초 부산 연안은 차가운 바닷물과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만나서 해무가 발생하기 좋은 조건을 가졌다고요?
1: 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위성센터에 따르면 부산 먼바다에는 대한해협과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따뜻한 동한 난류가 흐르고 연안에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바닷물이 위치합니다. 7월 초 계절풍인 남동풍으로 바뀌면 고온 다습한 공기가 바람을 타고 차가운 연안 해수면 위로 이동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기가 급격히 식으며 수증기가 응결되는 이류 해무가 발생합니다.
0: I see. So according to the Ocean Satellite Center of the 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the warm East Korea warm current, which flows northward along the Korea Strait and the East Coast, flows in the open sea of Busan, while relatively cold seawater is located off the coast. When the seasonal wind actually changes to a southeasterly wind in early July, hot and humid air moves over the cold coastal water and sea surface carried by the wind. In this process, the air cools rapidly, generating advection fog, where water vapor condenses. However, the timing and the pattern of sea fog occurrence differ every year. So let's hear a bit about that as well. 그런데 해무의 발생 시기와 양상은 매년 다르다고요?
1: 네, 근래에는 부산에서 관측되는 해무의 규모가 작거나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해에는 해무 형성 조건이 부산 근해에만 국한되고 바람도 약해 국지적으로 작은 규모의 해무가 형성됐는데요. 이 때문에 구름 아래 해무가 존재할 가능성만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2024년에는 바다와 대기 온도차 조건은 갖춰졌으나 강한 바람이 대기를 뒤섞여 위성 영상으로 해무를 직접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0: I see. So in recent years, the sea fog observed in Busan has been small in scale or difficult to identify. Last year, the conditions for sea fog formation were confined only to the nearshore waters of Busan, and the wind was weak, so small-scale sea fog formed locally. Because of this, only the possibility of sea fog existing under the clouds were captured. But in 2024, although the temperature difference, conditions between the sea and the atmosphere were met, strong winds mixed the atmosphere, making it difficult to directly confirm the sea fog through satellite imagery. Now, although the site of high-rise buildings in Marine City or the Gwangam Bridge being just by the sea fog is considered mysterious, mysterious, maybe beautiful, does it actually have a major impact on maritime activities and safety as well? 해무의 마린시티나 고층 빌딩이나 이 광안대교가 가려진 모습이 신비롭게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해상 활동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1: 네, 해무는 도심에서는 이색적인 볼거리이지만 해상에서는 위험 요소이기도 합니다. 짙은 해무는 시야를 수미터 안팎으로 좁혀 선박 운항이나 해양 레저 활동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이에 따라 짙은 해무가 끼는 날에는 해상활동 전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항해시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0: 그렇군요. So while sea fog is an exotic attraction in the city center, it is a risk factor indeed at sea. So thick sea fog narrows visibility to within a few meters, threatening the safety of vessel operations and marine leisure activities. As well. And accordingly, on days with thick sea fog, caution is of course required, such as checking weather information before maritime activities and reducing speed when navigating. Now, going beyond a simple marine phenomenon, is sea fog also closely linked to global climate change? 네, 해무가 단순한 해양 현상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요?
1: 네, 기후위기로 따뜻해진 바다 위를 차가운 공기가 지나갈 때 수증기가 급격히 응결되면서 해수가 쉽게 발생하는데요. 특히 수온이 높아지면 바다에서 증발하는 수증기량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여름철 해무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시야를 방해한 농도도 짙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에 따라 과거 남해안이나 제주도 인근에서 주로 관측됐던 짙은 해무가 최근에는 부산을 비롯한 동해안에서도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So when cold air passes over the ocean warmly by the climate crisis, water vapor condenses rapidly, causing sea fog to form easily. In particular, as water temperatures rise, the amount of water vapor evaporating from the sea also increases. So summer sea fog tends to occur more frequently and its density, which obstructs vision, thickens as well. Accordingly, thick sea fog, which was mainly observed around the southern coast or Jeju Island in the past, is recently appearing frequently on the east coast, including Busan.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ummarize today's details? 네, 오늘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1: 네, 7월 초 부산에서 해무가 자주 관측되는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바로 이 무렵 부산 연안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흐르고 그 위로 따뜻하고 습한 바람이 불어 해무가 형성되기 쉬운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짙은 해무가 끼면 시야가 짧아져 안전사고 위험성도 높아지는데요. 해상 활동 전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항해 시 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무를 비롯한 해양 자연 현상은 기후 위기와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측과 연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0: 네, 맞습니다. So the reason why sea fog is frequently observed in Busan in early July has been revealed. This is because around this time, cold seawater flows along the coast of Busan and warm, humid winds blow over it, creating conditions that easily form sea fog. Now, it is necessary to check weather information before maritime activities and reduce speed when navigating. And definitely, listeners, do be careful since natural marine phenomena, including sea fog, are closely linked to the climate crisis and have a major impact on daily life. It is a time when continuous observation and research are required.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News Inside. 기자님, 오늘 소식도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it for today's News Inside. Listeners, thank you so much for messaging in. Jinli and Mimi saying happy Friday. Yes, hope you enjoy this Friday, and I will see you on Monday. Bye-bye.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3: Hello everyone, my name is Ilin and I'm from Malaysia. Back in 2017, when I was looking for a place to escape the harsh reality of life, I took a solo trip to Busan and immediately fell in love with the city. I love the food, the mild weather, the serene view of the mountains and the sea, and just how beautiful and peaceful the city is. I returned home a week later, only to find that I was homesick in my own home. And then I realized that deep in my heart, Busan was now my new home. I moved to Busan the following year, and I'm now working at the Tourism Promotion Organization for Asia Pacific Cities, TPO Secretariat in Busan. My future lies in Busan, and Busan is the future for us all.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4: Hi everyone, I'm Catherine from Morning Wave in Busan. Do you turn into a hideous monster every time you're behind the wheel? Feeling a little guilty? Well, Busan drivers ranked the lowest in a national survey for driving behavior. But if we practice good driving etiquette, we can all become gentler beings. Here are two things to keep in mind. First up, when you're changing lanes, make sure to use your blinker. And second, although I do love getting text messages from all of you, don't text and drive. That's a no-no. Good driving etiquette equals safety for all.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Morning Wave in Busan on BEFM. Oh, by the way, tune in to Morning Wave in Busan to get real-time traffic updates. You know your morning commute's better with me.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0 Waste Rangers.
3: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4: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2: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4: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2: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4: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2: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4: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2: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0: 欢迎来到超级访问。正值第48届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委员会在釜山召开，整个城市呢都吸引了全世界的目光。借此契机，我们邀请到一位深入了解釜山历史及文化遗产的专家，釜山博物馆郑恩宇馆长，来到话语之音超级访问，马上开始。네지금부산에서제48차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열리고있습니다도시전체가세계의시선을한몸에보고있는데요그중심에서부산의역사와문화유산을누구보다깊이이해하고있으신분을모시고함께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정은우산박물관관장님스튜디오에예나와계십니다네관장님안녕하십니까
1: 니하오부산범관장정은우입니다제48차세계유산위원회개최를계기로부산을찾은국내의많은분들과함께우리문화유산의가치를나눌수있게되어서정말기쁘게생각합니다오늘부산의역사문화유산이야기편안하게같이나누어봤으면좋겠습니다
0: 是的再次欢迎郑馆长的到来是的他说以第48届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委员会的召开为契机啊，与来到釜山的国内外友人一起分享我们的文化遗产的价值呢，他深感恩荣幸。今天呢，他将轻松的带大家去了解一下咱们釜山的历史和釜山的文化遗产故事哈。好，那首先呢，作为馆长，您认为此次活动对于釜山这座城市来说呢，有何意义哈？对。관장님 네,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면서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이번 행사가 부산에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부산은 옛날부터 바다를 통해서 다양한 지역의 사람과 문화를 연결해준 교류의 도시였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조선시대는잘알려다시피동네부와출향외관을중심으로일본과외교무역이활발하게이루어졌던도시고너무나많이아시는평화의상징인조선통신사가일본으로향하기위해출발했던관문바로부산이었습니다또한국전쟁기에는필요한수도로서대한민국의역사와문화를지켜낸버팀목이되기도했었습니다
0: 네是的确实这一番对釜山的介绍我觉得真的是可以作为一个范本哈对釜山市呢他说从史前时代开始就一度啊直至今日呢都通过大海连接各个地区连接人连接文化的这样的一个交流的城市朝鲜时代以东来府和漕粮倭馆为中心与釜山的外交和贸易呢都是十分的活跃的象征和平的朝鲜通信使前往日本的关口也正是咱们釜山他说另外在韩国战争时期作为避难首都釜山也是守护大韩民国历史和文化的支柱
1: 네이처럼교류와포용의역사역동적인이부산에서세계각국의전문가들이문화유산의미래를함께논의한다는것은매우상징적인일이라고할수있습니다 、
0: 네、
1: 이번회의를계기로부산이아름다운해양도시를넘어서우리역사와문화를세계와연결하는국제문화도시로한단계더도약하기를기대해봅니다
0: 네是的他说像这样在拥有交流和包容历史的釜山世界各国的专家呢齐聚于此共同探讨文化遗产的未来是极具象征意义的事情他说希望以此次会议呢为契机啊釜山呢不仅作为美丽的海洋都市那也更成为将韩国历史和文化呢与世界进行连接的一个国际文化城市哈没错那另外呢听说呢为了迎接哈此次的世界遗产委员会的举办那么釜山博物馆呢也准备了各式各样的一些特别展那此次展览的最大的特点是什么呢给我们介绍一下吗네관장님세계유산위원회개최를맞아부산박물관에서도퇴별전을준비하셨다고들었습니다이번전시의가장큰특징은무엇인가요
1: 이번특별전제목은조선의기록과문화만세전환논의라는、네、제목인데요부산박물관과서울에있는국립고궁박물관이공동개최하는그런전시입니다、
0: 네、
1: 가장큰특징은조선의뛰어난기록문화그리고、네、왕실문화를소개하면서동시에부산이동아시아국제교류의중요한무대였던역사까지함께조명한다는점입니다
0: 네알겠습니다다시와서特别展 展出的名称呢是朝鲜的记录与文化万世传颂。那么这次特别展呢是釜山博物馆和国立故宫博物馆共同举办的特别展，最大的特点呢就是介绍朝鲜优秀的记录文化以及呢往事文化。在此同时呢还将展出釜山曾经作为东亚国际交流重要舞台的一段很重要的历史。
1: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인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네 군데가 있는데 4대 사고본이라고 합니다. 네. 4대 사고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공개되는 그런 특별전이기도 합니다.
0: 와우.
1: 이와 더불어서 왕실의 어진, 네. 의궤, 어보, 또한 부산과 관련 있는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까지 모두 다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조선의 기록 문화와 부산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전시입니다.
0: 전기회인데요.是的，特别是保存和记录联合国教科文世界记录遗产的朝鲜王朝实录，而且呢是作为呢四大史稿啊，这个真迹啊，那首次呢齐聚一堂，这个是这个史无前例的事情。在这呢，在这里您可以看到王室的玉珍、仪轨、玉宝以及朝鲜通信史相关记录哈，都是机会难得，也能够同时呢理解朝鲜记录文化呢和釜山历史意义的一个非常有深远历史意义的展览。好，那既然是意义这么深远哈，能不能给我们介绍一些呢，就是如果普通人去看展的话呢，要一定要留意的哪些展品呢？那 특히 주목해서 보면 저의 전시 품을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방금도 언급했던 것인데요. 가장 먼저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시는 유물은 단연코 조선 왕조실록 4대 사고본입니다.
0: 예.
1: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사고본에 보관된 실록이 한 자리에 모아서 전시를 하는데요.
0: 예.
1: 이 4대 사고본이 관람객을 만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전쟁과 화재 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운명을 겪었던 실록을 통해서 국가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했던 조선의 치밀한 보존 체계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0: 예. 是的。好，他说呢最先值得关注的文物呢自然是刚刚提到的朝鲜王朝实录哈，那四大史稿的 这个原本，那么包括在鼎足山、太白山、五台山以及赤上山的实录呢，终于哈聚在一起，能和游客见面的，这是上次首次。到时候呢，通过记录战争、火灾、日本帝国主义侵略时期的不同的历史时期、不同命运的真实的实录哈，可以看到为守护国家记录而制定的这种周密的 保存体系哈，那是机会难得。那，那，以외에도
1: 영조와 철종의 어진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공개되는 건데요.
0: 예, 예.
1: 이 어진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보여주는 어보와 어책도 예. 꼭 봐주시고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0: 네, 네.
1: 특히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동래부와 초량외관 조선 통신사를 통해서 세계로 열려있던 조선의 창구,
0: 예.
1: 바로 부산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0: 네.
1: 조선의 핵심 역량이 세계와 만났던 역동적인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이번 전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好，他说呢，希望大家不要错过哈，此时应当的要记小本本了，那就是呢，首次能 与大家见面的，能够体现英祖和哲宗的仁慈王朝王室权威和正统性的预报和预测。另外，特别呢是展览的最后部分呢，通过东来府屋苍梁倭馆和朝鲜通信史，那这种展示呢，向世界开放的朝鲜的窗口，也就是咱们釜山的作用哈，这个也是非常重要的一个篇幅和展览。他说呢，一起去感受。 去了解朝鲜核心力量曾经的与世界，那么有这样的这种接触的现场是本届展会呢最重要的一个看点了哈。嗯，没错，相信大家是不是已经跃跃欲试了？没错呢，展览现在正在举行当中哈，大家可以去找时间的时候一定去看一下。众所周知呢，釜山呢是以大海和釜山 港口城市呢而著称，那也是此时此刻呢釜山呢正在发生的以及被世界了解的形象。但与此同时呢，釜山也保留着悠久的历史以及呢多样的文化遗产哈。那馆长，您认为釜山历史当中的它最大的魅力又是什么呢？네，馆장님의 부산은 바다와 항구의 도시로 알려져 있지만 오래 역사와 다양한 문화유산도 한국에 간직하고 있잖아요. 네,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산 역사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인가요?
1: 부산의 매력 너무 많지요.
0: 그렇죠.
1: 하지만 가장 큰 매력 교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부산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고 가야와 신라 문화가 함께 자리했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0: 예.
1: 조선시대에는 일본 간의 무역과 외교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이었습니다.
0: 네.
1: 근대에는 개항을 통해서 새로운 또 문화를 받아들였죠.
0: 네네.
1: 한국 전쟁 당시에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또 도시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
1: 이처럼 부산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정말 귀중한 도시입니다.
0: 네.
1: 부산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부산이 세계와 어떻게 교류해 왔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是的，我在和馆长对视的时候呢，倾听着他的这个讲解啊，能够感受到呢，真的他的双眼当中呢，就充满了对釜山这座城市的爱，以及呢对釜山历史的这样的这种自信哈。是，那他认为呢，釜山历史的最大的魅力是什么呢？两个字，交流。 对，他说釜山从史前时代开始呢，人们就一直呢聚集和生活在此，是家业和新罗文化共存的地区。朝鲜时代呢是与日本进行了外交和贸易的国际门户，近代呢又通过开港接受了新的文化。朝鲜战争、韩国战争当时呢也是全国各地的人们聚在一起哈，共同克服困难的城市。他说像这样哈，釜山呢是作为多种文化 以及呢，在这里生活的人去相遇，创造新历史的城市，所以他认为理解釜山的历史呢，是一起去理解釜山，如何与世界交流的过程呢，是同样的。没错。好，那的确，那另外呢，我们釜山呢也是一个很有很多的一些中国朋友，对华语地区的一些市民呢共同生活在这个美丽的城市哈，其中包括呢中国留学生啊，一些上班族呢，包括哈近些年来呢越来越多的一些游客朋友。那如果说呢，咱们的这个中国听众的第一次去接触釜山的历史的话，那有没有一定要了解的故事，或者是您非常推荐的地点和场所呢？那
2: 관장님 아시다시피 부산에서 중국인 유학생 지창인과 관광

0: 한계는 맞는 중국어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청취자분들이 부산의 역사를 처음 접한다면 꼭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나 장소가 있을까요?
1: 우리 박물관에서 중국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인물이 있습니다.
0: 네.
1: 바로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선생님입니다.
0: 네.
1: 서영해 선생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서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알린 외교가이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부산과 중국을 잇는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0: 是的，好，没错。其实呢，馆长呢，他个人包括呢，在他早前的研究当中啊，也有很多呢，这个关于中国的一些研究，以及呢，之前呢，经常呢，比我还频繁的去中国出差和调研的经历哈。对，所以呢，他说呢，谈到釜山与中国的缘分的时候呢，那他的脑海当中呢，最先想到的呢，是一位独立运动家，他是呢，咱们釜山出身的独立运动家徐永海先生。他说呢，他是通过呢，上海大民国临时政府。像法国也向全世界啊，向国际社会呢去宣传大韩民国独立外交、独立运动的运动家，他是连接釜山和中国近现代历史当中的一个重要人物。那，
1: 부산 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서영해 관련 자료입니다.
0: 네.
1: 그래서 2025년 6월 12일 날 국가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0: 네.
1: 그게 323건 600 86점이
0: 예.
1: 등록이 되었습니다. 또 저희 박물관의 상설 전시실에 오시면 뭐 조선통신사라든지 동래부, 초량외건 등 동아시아 교류의 역사를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중국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상설 전시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가 오랫동안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보시면 흥미롭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오늘 另外 呢, 就是 馆藏的西林海相关的资料。 对，很推荐给大家。他说呢，这是在去年6月份啊，那正式登记为国家登记文化遗产，它的价值呢也得到了官方的认可。对，他也介绍到了，那么他的这样的一个登录的字号啊，那就是呢323 coin 686 tom。对，具体怎么翻译啊？这个大家呢可以去现场也能够看到啊，他的这个介绍的内容。他说呢，在常设展览室呢是可以看到。朝鲜通信使和东来府草良我馆等东亚交流的鲜活的历史，来自中国的各界友人呢，也会通过这样的这个常设的展览呢，去感受到韩国、中国以及呢东南亚长期以来的相互的影响呢和相互发展、相互交流的过程哈。嗯，好的，没错。正如我刚刚跟大家介绍的，那馆长呢，其实是也是研究过很多的一些文化遗产，包括对中国的一些研究和。调研，那您个人如果说有没有什么您自己印象深刻或者是特别喜欢的文物或者是历史故事哈？虽然这个问题有点难哈，那你会想到什么？네 관장님, 네 수많은 문화 유산을 연구하고 만나오셨을 텐데요. 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유물이나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네,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1: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너무나 많겠죠. 그런
0: 네.
1: 유물들이. 근데 이제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0: 네,
1: 이번
0: 뭐예요?
1: 우리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 전환론의에도 나온 동궐도라고 하는
0: 동굴도.
1: 그림입니다.
0: 예. 소개.
1: 동궐이라고 하는 것은
0: 그렇죠.
1: 창덕궁과 창경궁 일대를
0: 네.
1: 정밀하게 그린 그림을 얘기하는데 정궁이 경복궁이죠.
0: 네.
1: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1: 크기가 매우 커요. 그래서 높이가 274cm, 너비가 578cm나 되는 대형 그림으로 마치 궁궐 전체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궁전을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각 건축물에는 다 이름이 잘써 있습니다. 그래서 산, 언덕, 나무 한 그루, 꽃 하나까지 아주 정교하게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셔서 직접 관람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0: 아름답습니다. 是的，他说呢，这次展览当中呢，他也想跟大家介绍的，就是一件文物啊，对，叫做东厥图。那所谓东厥呢，是精密描绘呢昌德宫和昌庆宫一带哈。那位于呢，就是。 景福宫如果是正宫的话，景福宫东侧这一个区块，对，是一个画幅呢是2米74乘5米78的这样的一个大型的画作，俯瞰图，对，它描绘的话呢正是一个俯瞰的视角，整个宫殿，然后呢它的各个建筑。 然后描绘了细节的，包括山丘啊，甚至是小到那棵树，一朵花等等啊，对，非常推荐给大家呢去了解一下。没错，那其实听了很多的我们可能未曾了解的，对，釜山的一些历史以及呢咱们釜山博物馆的一些馆藏的文物哈，没错，我觉得是一个非常难得的机会。同时呢，近期呢也是咱们的世界文化遗产委员会呢正在釜山召开，其实呢刚刚。 馆长也给我介绍说呢，包括昨天晚上呢还会见了那么来自世界各国的一些专家评审完之后，他们还要接待，所以呢嗓子其实都哑了哈，然后呢还是依旧呢按照我们的这个计划呢来到话语之音给大家做这样的一个介绍，他觉得是非常有意义的事情，也是应当让全世界人看到釜山的努力，看到釜山的现在以及呢釜山的过去哈，没错，那。 其实以前呢，博物馆的这个形象呢是怎么说呢？对一般人来说呢，有点距离感，也是比较安静的这样的一个空间哈。那听说呢，最近为了让各市民能够更容易呢去接近历史，那专门呢也是运营了很多的一些活动。那能不能给我们介绍一下其中的就是代表性的一些哈？那馆长님的 박물관은 항상 예전에는 조금 어렵고 조용한 공간이라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시민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1: 네, 요즘 박물관이 많이 변했죠.
0: 그쵸?
1: 유물을 보는 공간을 넘어서 체험하고 즐기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번 특별전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0: 와,
1: 또
0: 좋습니다.
1: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보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0: 스마트 정보.
1: 관람이 매일 오후 2시마다 도슨트가 해설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0: 네, 是的，没错，确实，馆长给大家介绍了一个转变哈。那这些转变呢，是和随着科技的发展，博物馆它也在转变着人们脑海当中对它的一些呢刻板的印象。到时候最近博物馆已经哈，这个已经打破了只是呢去看文物的这样的一个单一空间的机能，而变身了为一个能够去深度体验和感受文化的空间，特别是此次的特别展哈，那到访的人都可以，首先免费参观，这个是太好了哈。同时的话呢，也提供了像韩语包括英语在内等多国语言的这种解说，大家只要呢使用的智能手机，那就可以方便的去根据自己的需要哈，那去收听一些音频的介绍，再包括其他的一些内容。那另外的话呢，就是参观日的话呢是每天下午2点呢，还有这个解说员这个解说的一个服务提供给大家，对，那可以做到更多的一些了解。
1: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계절별로 교육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또 전시를 탐방하면서 직접 체험하는 상설 프로그램이 플레이팩 또 아주 인기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또 문화체험관이 따로 있는데요. 문화체험관에서는 궁중복식 또 다도예절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앞으로도 시민과 해외 박물관 모두가 쉽고 재미있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기대합니다. 또 另外呢，不仅呢是儿童啊，包括家人也可以呢共同参与的一些季节性的。 一些教育活动、探访、展示，并且呢亲自体验的一些呢常设的展览等等，其中的话呢 ，playback 是非常受欢迎的哈，也推荐给大家。另外呢，还有一个文化体验馆，在这里呢可以体验的宫廷服饰，就是韩国传统的韩服，包括呢茶道礼仪等等。 各式各样的韩国的传统文化，那他说他今后也会继续更加努力的，让市民和海外访客哈都能够在这里轻松有趣的去接触、去了解韩国的文化和历史。 是的，再次感谢哈，今天呢给我们做这么多的介绍。那节目的最后呢，对我们的听众朋友，以及呢对此次大会哈，非常感兴趣的好朋友，对有没有什么想说的话哈？네 마지막으로 우리 화오점 청취자 여러분, 네 그리고 이번 세계유산위원회의 계기로 부산을 찾게 돼 해외 방문계 여러분께 따뜻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부산을 찾아주신 모든 해외 방문객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0: 그쵸.
1: 부산은 아름다운 바다를 품은 해양도시이자 오랜 역사 그리고 국제교류의 전통을 간직한 문화도시입니다.
0: 네.
1: 부산 박물관에 지금 하고 있는 특별전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 전화 논의를 통해서
0: 네.
1: 한국의 뛰어난 기록 문화 부산의 역사적 가치를 직접 오셔서 만나보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0: 네.
1: 앞으로도 부산 박물관은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와 연결하는 문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에서 네.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자주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是的，他说呢，衷心欢迎哈，以第48届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委员会为契机呢，到访釜山的所有的海内外访客。他说，釜山是。
0: 拥抱美丽的大海的海洋都市，也是拥有历史、悠久历史和国际交流传统的文化城市。他说，希望呢通过釜山博物馆特别展，朝鲜的记录与文化，万世传颂，直接了解韩国优秀的记录文化呢和釜山的历史价值。他也表示，今后啊，咱们釜山博物馆呢也将更加努力的去打造，将釜山的历史文化呢与世界连接的文化平台。最后他说，希望。 所有的好朋友能够呢在釜山的留下美好的回忆哈。对，好，今天特别欧西尼给感谢阿米达，
1: 感谢阿米达，谢谢，谢谢。
0: 好的，没错，那再次感谢馆长的介绍。接下来呢也进入歌曲的时间，好，为大家送上来自周杰伦的《青花瓷》。

0: 네, 안녕하세요. 레오입니다. 거리를 걷다 문득 발견한 동네 학원 건물. 그 안에서는 매일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치열한 시험 공부 속에서도 학생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강의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때론 카리스마 넘치는 엄격한 호랑이 선생님으로, 때론 어떤 고민이든 털어놓을 수 있는 친한 동네 형이 되어주는 학원 강사 김우혁 선생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한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에서 중등부와 고등부 사회를 가르치고 있는 김우혁입니다.
0: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과목을 다 다루고 계시네요, 지금.
1: 네.
0: 요즘 AI가 정말 많이 발달했는데 예전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요즘 학생들 분위기는 좀 다른 점이 있나요?
1: AI가 발전하면서 확실히 정보에 접근하는 속도는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색뿐만 아니라 AI, GPT를 활용해서도 바로바로 결과값을 얻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안다와 설명할 수 있다의 차이가 오히려 더 벌어진 것 같아요. 특히 쇼폼 콘텐츠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집중을 길게 유지하는 게 예전보다 힘들어진 학생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요즘은 짧고 임팩트 있게 핵심만 딱딱 집어주는 방식이 더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요즘은 임팩트 있게 빠르게 전달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선생님께서 여러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뭔가요?
1: 신기하게도 첫 번째는 질문을 스스로 만들 줄 안다는 거예요.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고 스스로 물어보는 습관이 있는 애들이 결국 소술형이든 실제 시험에서 강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틀린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원인을 찾아서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려는 루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0: 호기심이 가득한 아이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공부를 또 잘하네요.
1: 네.
0: 선생님, 이 일을 하시면서 어떤 순간에 보람을 좀 느끼시나요?
1: 성적이 오는 것도 물론 뿌듯하지만 저한테 진짜 보람은 다른 데서 오는 것 같아요. 예전에 뉴스나 시사 이슈를 그냥 흘러보내는 학생이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 이건 저번에 배운 거랑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먼저 물어볼 때요. 그 순간이 저는 제일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사회를 자기 시선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0: 아, 그런 학생들이 좀 있었네요. 또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었다면 좀 어떤 학생이었을까요?
1: 한 학생이 기억에 남는데 사회 과목을 거의 포기한 상태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술형 하나를 자기 힘으로 완성해서 맞춘 적이 있는데 그 작은 성공 경험 하나로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질문도 안 하시고 점수도 자연스럽게 따라 오르더라고요. 결국 큰 동기부여보단 작은 성취 하나가 학생을 바꾼다는 걸 그때 확실히 느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학생들과 시간을 오래 보내시다 보면은 선생님께 의외로 많이 털어놓는 이야기가 있나요?
1: 대체적으로 성적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지만 성적 얘기보단 의외로 친구 관계나 진로 고민을 많이 털어놓아요. 특히 시험 기간엔 부모님이랑 트러블 있었다는 얘기도 종종 듣고요. 생각해보면 학생 입장에서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닌 적당히 편한 어른이 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솔직하게 학생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0: 네, 저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때 그 시절이 좀 기억에 납니다. 뭔가 학원 선생님들은 선생님과 부모님 그 경계선에 있는 정말 뭔가 편하면서도 어려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께 또 많은 이야기를 또 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1: 네.
0: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영단어로 표현하신다면 어떻게 좀 표현을 하실까요?
1: 저는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생각해요. 몸 대신 머리 근육을 담당한다는 것만 다르고 하는 일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문제만 더, 이 기능 한 번만 더 보자, 이 소설을 한 번 더 보자, 이 말할 때마다 학생들 표정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한테 한 개만 더요 듣는 회원 표정이랑 똑같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 한 번 더가 쌓여서 성적이 오른 거니까 저는 강사를 퍼스널 트레이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0: 아, 그렇네요. 뭔가 느낌이 공부를 잘 가르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하나 더 조금 힘이 되어주는.
1: 네.
0: 선생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 왜 아이들이 선생님을 잘 따르는지 바로 알겠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마음까지 케어해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 아낌없는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it's me. Welcome back. It's 5:34 on the clock, Friday the 24th of July. Welcome to the second half of the second half of For My Busan. We only have 20 minutes until we say goodbye. So let's get into My Busan playlist. Today I asked you, what do you do to stay healthy? 여러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봤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Lucky Ricky Nim says, 건강을 위해 로라의 라디오를 듣습니다. 마음의 평화, 민즈, 정신 건강, 민즈, 신체 건강. 하하하하. 맞습니다. 선택 잘했습니다. Good, thank you. 7263 Nim, I've been feeling a little off since last month, so I decided to start exercising. Good, double double. I joined a gym near my office and I've been working with a personal trainer to learn the proper way to work out. Do you know, working out is very important, but you cannot underestimate how important technique is, especially if you're weightlifting. If you're weightlifting with bad technique, you can really get hurt. But yeah, I love this. I really, really love this. So whether you're an expert or not, go and exercise. But if you're going to learn something, then invest a little time in learning how, and then, you know, it's good. 착한 맛님 saying, 건강을 위해 멀티비타민과 비타민C 등을 주치의에게 상의 후 먹고 있고 잠을 푹 자려고 노력 중입니다. 신청곡 Sunny Hill. Oh, well, I don't know if we'll play that, but thank you very much. 맞아요. 특히 잠자기. 그거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죠? 9201님, 저는 아침마다 7가지의 영양제를 챙겨 먹습니다. 7가지? 운동은 너무 힘들고 건강한 식생활을 하는 것도 힘들어서 영양제라도 먹어야 할 것 같아서요. 근데 꿀팁 드릴게요. 운동은 재밌는 거 하면 힘들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 있으면, 예를 들면 뭐 댄스 아니면 클라이밍, 저는 최근에 클라이밍 많이 했잖아요. 클라이밍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운동 뭐 안 한 것 같아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운동이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I can see my body changing, you know? You know? Yeah. Mind control 님? 오, mind control 님. I try to include a variety of vegetables in every meal. I believe that what we eat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staying healthy. Do you know what? I love the saying in English, make food your medicine, or your medicine will be your food. Or something like that. I don't know. 성진님, 안녕하세요. 성진님, 하트. 저는 잠을 잘 자는 게 건강을 챙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꼭 8시간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아요. 근데 특히 이거 때문에, 휴대폰 때문에 우리는 항상 one more episode. I'll just watch one more episode on my phone. And then that's it. You know, before you know it, it's 2 a.m. Let me play some songs and then I'll read some more messages. 7263 name, 시작 by 가호. And 9201 name, Staying Alive by the Bee Gees. We'll be back after this.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0: 欢迎来到超级访问。正值第48届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委员会在釜山召开，整个城市呢都吸引了全世界的目光。借此契机，我们邀请到一位深入了解釜山历史及文化遗产的专家，釜山博物馆郑恩宇馆长，来到话语之音超级访问，马上开始。네지금부산에서제48차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열리고있습니다도시전체가세계의시선을한몸에바고있는데요그중심에서부산의역사와문화유산을누구보다깊이이해하고있으신분을모시고함께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정은우부산박물관관장님스튜디오에네나와계십니다네관장님안녕하십니까
1: 니하오부산박물관장정은우입니다제48차세계유산위원회개최를계기로부산을찾은국내의많은분들과함께우리문화유산의가치를나눌수있게되어서정말기쁘게생각합니다오늘부산의역사문화유산이야기편안하게같이나누어봤으면좋겠습니다
0: 是的，再次欢迎郑馆长的到来。是的，他说以第48届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委员会的召开为契机啊，与来到釜山的国内外友人一起分享我们的文化遗产的价值呢，他深感荣幸。今天呢，他将轻松的带大家去了解一下咱们釜山的历史和釜山的文化遗产故事哈。好，那首先呢，作为馆长，您认为此次活动对于釜山这座城市来说呢，有何意义哈？对。관장님 、네、 부산에서유네스코세계유산위원회가열리면서세계의이목이부산으로모이고있습니다 、네、 관장님께서는이번행사가부산에어떤의미를갖는다고생각하시는지궁금합니다
1: 네부산은옛날부터바다를통해서다양한지역의사람과문화를연결해준교류의도시였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조선시대는잘알려다시피동네부와출향외관을중심으로일본과외교무역이활발하게이루어졌던도시고너무나많이아시는평화의상징인조선통신사가일본으로향하기위해출발했던관문바로부산이었습니다또한국전쟁기에는필요한수도로서대한민국의역사와문화를지켜낸버팀목이되기도했었습니다
0: 네是的，确实这一番对釜山的介绍我觉得真的是可以作为一个范本哈。对，釜山市呢，他说从史前时代开始，就一度啊，直至今日呢，都通过大海连接各个地区，连接人，连接文化的这样的一个交流的城市。朝鲜时代以东来府和漕粮倭馆为中心，与釜山的外交和贸易呢都是十分的活跃的。象征和平的朝鲜通信使前往日本的关口也正是咱们釜山。他说另外在韩国战争时期作为避难首都，釜山也是守护大韩民国历史和文化的支柱。
1: 네이처럼교류와포용의역사역동적인이부산에서세계각국의전문가들이문화유산의미래를함께논의한다는것은매우상징적인일이라고할수있습니다 、
0: 네、
1: 이번회의를계기로부산이아름다운해양도시를넘어서우리역사와문화를세계와연결하는국제문화도시로한단계더도약하기를기대해봅니다
0: 네是的他说像这样在拥有交流和包容历史的釜山世界各国的专家呢齐聚于此共同探讨文化遗产的未来是极具象征意义的事情他说希望以此次会议呢为契机啊釜山呢不仅作为美丽的海洋都市那也更成为将韩国历史和文化呢与世界进行连接的一个国际文化城市哈没错那另外呢听说呢为了迎接哈此次的世界遗产委员会的举办那么釜山博物馆呢也准备了各式各样的一些特别展那此次展览的最大的特点是什么呢给我们介绍一下吗네관장님세계유산위원회개최를맞아부산박물관에서도퇴별전을준비하셨다고들었습니다이번전시의가장큰특징은무엇인가요
1: 이번특별전제목은조선의기록과문화만세전환논의라는、네、 제목인데요부산박물관과서울에있는국립고궁박물관이공동개최하는그런전시입니다、
0: 네、
1: 가장큰특징은조선의뛰어난기록문화그리고、네、 왕실문화를소개하면서동시에부산이동아시아국제교류의중요한무대였던역사까지함께조명한다는점입니다
0: 네알겠습니다다시와서特别展对 展出的名称呢是朝鲜的记录与文化万世传颂。那么这次特别展呢是釜山博物馆和国立故宫博物馆共同举办的特别展，最大的特点呢就是介绍朝鲜优秀的记录文化以及呢往事文化。在此同时呢还将展出釜山曾经作为东亚国际交流重要舞台的一段很重要的历史。
1: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인 조선왕조 실록을 보관했던 네 군데가 있는데 4대 네. 사고본이라고 합니다. 네. 4대 사고본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공개되는 그런 특별전이기도 합니다.
0: 와우.
1: 이와 더불어서 왕실의 어진, 네. 의궤, 어보, 또한 부산과 관련 있는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까지 모두 다 함께 만나볼 수 있어서 조선의 기록 문화와 부산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전시입니다.
0: 전기회인데요. 是的，特别是保存和记录联合国教科文世界记录遗产的朝鲜王朝实录，而且呢是作为呢四大史稿啊，这个真迹啊，那首次呢齐聚一堂，这个是这个首显例的事情。他说呢，在这里您可以看到王室的玉珍仪轨啊、玉宝以及朝鲜通信史相关记录哈、啊，都是机会难得。 也能够同时呢理解朝鲜记录文化呢和釜山历史意义的一个非常有深远历史意义的展览。好，那既然是意义这么深远哈，能不能给我们介绍一些呢？就是如果普通人去看展的话呢，要一定要留意的哪些展品呢？네 특히 네 주목해서 보면 저의 전시품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방금도 언급했던 것인데요. 가장 먼저 많은 사람이 좋아해 주시는 유물은 단연코 조선 왕조실록 4대 사고본입니다.
0: 예.
1: 정족산, 태백산, 오대산, 적상산 사고본에 보관되어 실록이 한자리에 모아서 전시를 하는데요.
0: 예.
1: 이 4대 사고본이 관람객을 만나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0: 네.
1: 그래서 전쟁과 화재 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로 다른 운명을 겪었던 실록을 통해서 국가의 기록을 지키기 위해서 마련했던 조선의 치밀한 보존 체계를 한꺼번에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0: 예. 是的，好，他说呢，最先值得关注的文物呢，自然是刚刚提到的朝鲜王朝实录哈，那四大史稿的这个原本，那么。 包括在鼎足山太白山五台山以及赤上山的实录呢，终于哈，聚在一起，能和游客见面的，这是上次首次。他说呢，通过记录战争、火灾、日本帝国主义侵略时期的不同的历史时期、不同命运的真实的实录哈，可以看到为守护国家记录而制定的这种周密的保存体系哈，那是机会难得。네.
1: 네, 이 외에도 영조와 철종의 어진 이번에 처음으로 부산에서 공개되는 건데요.
0: 예, 예.
1: 이 어진도 꼭 보셨으면 좋겠고 왕실의 권위와 정통성을 보여주는 어보와 어책 또 꼭 예. 봐주시고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0: 네, 네.
1: 특히 전시의 마지막 부분에는 동래부와 초량외관 조선 통신사를 통해서 세계로 열려있던 조선의 창고
0: 예.
1: 바로 부산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조명합니다.
0: 네.
1: 조선의 핵심 역량이 세계와 만났던 역동적인 현장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도 이번 전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好，他说呢，希望大家不要错过啊，此时应当的要记小本本了，那就是呢，首次呢。 与大家见面的，能够体现英祖和哲宗的仁慈王朝王室权威和正统性的预报和预测。另外，特别呢是展览的最后部分呢，通过东来府屋苍梁倭馆和朝鲜通信史，那这种展示呢，向世界开放的朝鲜的窗口，也就是咱们釜山的作用哈，这个也是非常重要的一个篇幅和展览。他说呢，一起去感受。 去了解朝鲜核心力量曾经的与世界，那么有这样的这种接触的现场是本届展会的最重要的一个看点了哈。嗯，没错，相信大家是不是已经跃跃欲试了？没错呢，展览现在正在举行当中哈，大家可以去找时间的时候一定去看一下。众所周知呢，釜山呢是以大海和釜山。 港口城市呢而著称，那也是此时此刻呢釜山呢正在发生的以及被世界了解的形象。但与此同时呢，釜山也保留着悠久的历史以及呢多样的文化遗产哈。那馆长，您认为釜山历史
1: 부산은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모여 살았고 가야와 신라 문화가 함께 자리했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0: 예.
1: 조선시대는 일본 간의 무역과 외교가 이루어지는 국제 관문이었습니다.
0: 네.
1: 근대에는 개항을 통해서 새로운 또 문화를 받아들였죠.
0: 네네.
1: 한국 전쟁 당시에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런 또 도시라는

0: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부산은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온 정말 귀중한 도시입니다. 네. 부산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부산이 세계와 어떻게 교류해 왔는지를 함께 이해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是的. 我在和馆长对视的时候呢，倾听了他的这个讲解啊，能够感受到呢，真的他的双眼当中呢，就充满了对釜山这座城市的爱，以及呢对釜山历史的这样的这种自信哈。 是那他认为呢，釜山历史的最大的魅力是什么呢？两个字：交流。嗯，对。到时候釜山从史前时代开始呢，人们就一直呢，聚集和生活在此，是家业和新罗文化共存的地区。朝鲜时代呢，是与日本进行了外交和贸易的国际门户。近代呢，又通过开港接受了新的文化。朝鲜战争，韩国战争当时呢，也是全国各地的人们聚在一起哈，共同克服困难的城市。到时候像这样哈，釜山呢是作为多种文化以及呢，在这里生活的人去相遇，创造新历史的城市。所以他认为，理解釜山的历史呢，是一起去理解釜山，如何与世界交流的过程呢，是。 同样的，没错。好，那的确，那另外呢，我们釜山呢也是一个很有很多的一些中国朋友，对华语地区的一些市民呢共同生活在这个美丽的城市哈，其中包括呢中国留学生啊，一些上班族呢，包括哈近些年来呢越来越多的一些游客朋友。那如果说呢咱们的这个中国听众呢第一次去接触釜山的历史的话，那有没有一定要了解的故事，或者是您非常推荐的？
2: 地点和场所呢？对，馆长님 유학생 직장인과 관광객을 맞는 중국어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청취자분들이 부산의 역사를 처음 접한다면 꼭 알아두면 좋을 이야기나 장소가 있을까요?
0: 우리 박물관에서 중국의 인연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를 인물이 있습니다. 네. 바로 부산 출신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선생님입니다. 네. 서영해 선생은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거쳐서 네.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국제사회에 알린 외교가이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네. 부산과 중국을 잇는 근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1: 네, 是的. 好, 没错,其实呢, 馆长呢，他个人包括呢，在他早前的研究当中啊，也有很多呢这个关于中国的一些研究，以及呢之前呢经常呢比我还频繁的去中国出差和调研的经历哈。对，所以呢，他说呢，谈到釜山与中国的缘分的时候呢，那他的脑海当中呢最先想到的呢，是一位独立运动家，他是呢咱们釜山出身的独立运动家徐永海先生。他说呢，他是通过呢上海大韩民国临时政府。
0: 부산 박물관 소장을 하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바로 네. 서영해 관련 자료입니다. 네. 2025년 6월 12일 날 국가 등록 문화 유산으로 등록이 되어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 네. 그게 323건 686점이 예. 등록이 되었습니다. 예. 또 저희 박물관의 상설 전시실에 오시면 뭐 조선통신사라든지 동래부, 초량외건 등 동아시아 교류의 역사를 또 함께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찾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중국에서 오시는 많은 분들도 이러한 상설 전시를 통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가 오랫동안 서로 어떠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 왔는지를 보시면 흥미롭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他说呢，另外呢就是馆藏的西陵海相关的资料。 对，他推荐给大家。他说呢，这是在去年六月份啊，那正式登记为国家登记文化遗产，它的价值呢也得到了官方的认可。对，他也介绍到了，那么他的这样的一个登录的字号啊，那就是呢323康686层。对，具体怎么翻译啊？这个大家呢可以去现场也能够看到啊，他的这个介绍的内容。他说呢，在长社展览室呢是可以看到。 朝鲜通信使和东来府、草原国馆等东亚交流的鲜活的历史，来自中国的各界友人呢也。

0: 那么我们也希望呢，通过这样的这个城市的展览呢，去感受到韩国、中国以及呢东南亚长期以来的相互的影响呢和相互发展、相互交流的过程哈。
1: 好的，没错。正如我刚刚跟大家介绍的，那馆长呢，其实是也是研究过很多的一些文化遗产，包括对中国的一些研究和调研。那您个人如果说有没有什么您自己印象深刻或者是特别喜欢的文物或者是历史故事哈？虽然这个问题有点难哈，那你会想到什么？네,
0: 馆长님네수많은문화유산을연구하고만나오셨을텐데요馆长님께서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가는 유물이나 역사 이야기가 있다면 네,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2: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너무나 많겠죠. 그런
0: 네.
2: 유물들이. 근데 이제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하면
0: 네,
2: 이번
0: 뭐예요?
2: 우리 조선의 기록과 문화 만세 전환론이에도 나온 동궐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0: 예,
2: 동궐이라고
0: 소개.
2: 하는 것은
0: 그렇죠.
2: 창덕궁과 창경궁 일대를
0: 네.
2: 정밀하게 그린 그림을 얘기하는데 정궁이 경복궁이죠.
0: 네.
2: 경복궁의 동쪽에 있다. 그래서 동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네.
2: 크기가 매우 커요. 그래서 높이가 274cm, 너비가 578cm나 되는 대형 그림으로 마치 궁궐 전체를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궁전을 세밀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0: 네.
2: 각 건축물에는 다 이름이 잘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산, 언덕, 나무 한 그루, 꽃 하나까지 아주 정교하게 그린 것이 특징입니다.
0: 네.
2: 그래서 오셔서 직접 관람해 주시면 고마울
0: 네.
2: 것 같습니다.
0: 네.
1: 아름답습니다.是的，他说呢，这次展览当中呢，他也想跟大家介绍的就是一件文物啊，对，叫做东爵图。那所谓东爵呢，是精密描绘呢昌德宫和昌庆宫一带哈。那位于呢，就是景福宫如果是正宫的话，景福宫东侧这一个区块，对，是一个画，是一个。 画幅呢是两米74乘5米78的这样的一个大型的画作哈，俯瞰图。对，那描绘的话呢，正是一个俯瞰的视角，整个宫殿，然后呢，它的各个建筑，然后描绘了细节的，包括山丘啊，甚至是小到那棵树一朵花等等啊，对，非常推荐给大家呢去了解一下。没错，那其实听了很多的我们可能未曾了解的。
0: 조용한 공간이라고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요. 요즘은 시민들이 더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요즘 박물관이 많이 변했죠.
0: 그쵸?
2: 유물을 보는 공간을 넘어서 체험하고 즐기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0: 네.
2: 이번 특별전도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0: 와, 좋습니다.
2: 또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오디오 가이드를 보면 한국어, 영어, 프랑스어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람이 매일 오후 2시마다 도슨트가 해설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0: 네, 是的，没错，确实，馆长给大家介绍了一个转变哈。那这些转变呢，是和随着科技的发展，博物馆它也在转变着人们脑海当中对它的一些呢刻板的印象。到时候最近博物馆已经哈，这个已经打破了只是呢去看文物的这样的一个单一空间的机能，而变身了为一个能够去深度体验。 和感受文化的空间，特别是此次的特别展哈，那到。

0: comfortable, honestly. Like, you have all the questions ready, so.
1: So that means I do all the work.
0: Yeah, 이제 right? 두 배로 준비하셔서 제가 안 해도 되는.
1: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똑같이 오늘 뭐 원고 없이 할 겁니다. 네.
0: 어, 조 PD님.
1: 어, 깜짝이야. 의자.
0: 예진 PD님께서 안 헷갈려요. 네. 원래 난인스투 에이샤 아니었나요?
1: 아이고.
0: She calls me 에이샤.
1: 아이고, 우리 YJCHO3215님. 차단됐습니다. 네, 나가주십시오. 오케이. 네. 아, 여러분, happy Friday. 근데 mm-hmm. 요즘 happy Friday입니까, 에이샤?
0: Yes. Oh. Well, except for the weather.
1: 맞아, that's the point I wanted to get at. Oh, 여러분, 저 오늘 그 네. 밖에 주차했는데, you know what my temperature read? Like
0: no.
1: my thermostat?
0: On your
1: my
0: car?
1: 42 degrees. 42 degrees.
0: Oh my gosh.
1: And that's my car. Uh-huh. 어디 주차했지? 그 구서동 쪽에 있었거든요. Near
0: okay.
1: near like 부산대. Uh-huh. Right? 42 degrees.
0: Is that your age? I don't know. It was right there.
1: 피디님, 에이샤 마이크 내려주세요. 에이샤 마이크 내려주시고요. 원샷만 주세요, 저한테. 에이샤 오늘부터 방송. 네. 아니에. My car doesn't know my age, right? 42 degrees wow. outside. And that's just like, basically, if somebody were to just stand outside under the sun.
0: They would melt.
1: Oh, 진짜. It would be a health risk, I think.
0: Yeah, 네. I'd say so.
1: 아, 요즘 어떻게 버텨요?
0: I've been canceling all my plans.
1: 진짜. 근데 no, 이해할 만하... I think people would understand.
0: Yeah. And like, you know I mean? Don't cancel them. It like gets canceled and I'm happy.
1: 아. 역시 이제 이런 면에서 좀 저랑 비슷합니다. I think we talked about this before.
0: Yeah.
1: Right? If people cancel, like I'm on the phone.
0: Uh-huh.
1: 아, 어떻게 못 온다고?
0: I know. 어, 어떡해.
1: 어떻게 너무 아쉽다.
0: 어, 저 아무리 봐야겠다.
1: 안 들리게 yes
0: and I'm like back right? into it back
1: like,
0: in it
1: 맞아 I'm like changing back into my pajamas and everything oh 근데 너무 아쉽다 어떡해 and like ordering food while I'm like while I have them on speakerphone right
0: yeah
1: 근데 요즘 날씨 너무 더우니까 because it's so hot these days I think people are where they're either meeting 무조건 right
0: indoors yeah.
1: or if not like they're canceling plans
0: yeah
1: like if they had like an outdoors kind of event
0: mm-hmm.
1: I think 요즘은 안 하는 것 같아요
0: yeah
1: because
0: like,
1: the weather's so crazy
0: yeah like I used to walk to the beach because it's so close
1: yeah.
0: right but now I just take a car at this point I can't even
1: 맞아요 네 여러분 take care of yourselves 이 날씨 계속 쭉 갈 것 같습니다. I think throughout August, at
0: yeah.
1: least, right? August, well into September. I feel like it's like after like mid-September, we get to see a little bit of a let up in the temperature. 네.
0: Yes, but before we move on to the next topic, 네. I just wanted to say hi to Penny님. Hey, and 네. Souvenir님.
1: 맞습니다.
0: And Yuja님, of course.
1: 네.
0: And Yuja님, I think he said that, he or she, 네. we don't know technically, said that this is your 한풀이 쇼. Do you know what that means?
1: 한풀이 쇼?
0: 네.
1: 한풀이다 무슨 뜻이지?
0: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1: 한풀이. 뭐,
0: Han is like all this, not sorrow, but everything you have in your gut, and you're just releasing everything. It's just like you can...
1: 스트레스와 걱정, 근심 이런 거 다 이렇게 한에 포함되는 건가?
0: Yeah, like Han is a little
1: 누구
0: bit...
1: 때문이겠어요? 누구 때문이겠어요? 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한, no! 여러분, 이거 진짜... Friday는요, okay, Monday through Thursday on All-Star mm-hmm. English, 우리 임 작가님하고 우리 스티브 작가님 너무 열심히 저 원고 너무 이렇게 그 이 정을 담아서
0: 네.
1: 네, 너무 잘 만들어 주잖아요.
0: 네.
1: 저희도 너무 이렇게 다 못 하니까 항상 아쉬워요.
0: 아.
1: Right? 네. But Friday 조금 뭐라 그랬지? Free 하다?
0: Yeah, right? we talk about anything.
1: 이 free 하다 영어로 좀 let loose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0: Yes.
1: We let loose a little bit
0: yes.
1: on Friday. There's no structure to our show.
0: Mm-hmm.
1: 그럼 사실 오늘 토픽 있긴 하긴 한데 안 해도 되거든요. Right? We don't have to. And we won't get in trouble for it.
0: Yeah.
1: 아니, 좀 혼날 수도 있어. 네, 우리 PD님한테 오늘 혼날 수도 있으니까.
0: Did you tell the PD님 about our topic?
1: Yeah, I did.
0: Okay.
1: And I did not get any feedback or hear back from them. 일단 토픽 알려줬는데
0: 네.
1: 따로 연락을 못 받았거든요.
0: 아,
1: 그래서
0: 저도 오늘... 받았죠 오늘 아침에. You know what the funniest thing is?
1: Yes.
0: 저번에 방송에서 이거 mention 했었는데
1: yeah.
0: 제가 민수님 문장 못 쓰신다고 항상 끊어서 하신다고. She's like, he's like, yo, man, 시아야. No, not PD님, 민수님. Sorry. But then whatchamacallit, 이제 더 심해졌어요. I think 이제 그거 인식해서 he's like, 에, 이, 시, 아, 야. It's like, what?
1: Wait, don't we all talk that way online?
0: No. No.
1: 여러분도

0: 받는 분들 중에 문자 여중이 2부에 문자 몇 개 골라서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This is so easy.
0: Right? So A or B. 하나, 둘, 셋.
1: A. 왜?
0: Asia.
1: 왜요? But like 과제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0: 와 그럼 대충 하고 200만 원 받을 거다.
1: Exactly. 네. 그냥 한 시간만 이제 좀 고생하고 네. 나머지 시간 행복하게 그 돈을 벌어서 쓸 수 있잖아요. 요즘 200만 원 얼마나 벌기 힘든데요.
0: 아 이제 이런 학생이었구나.
1: 맞잖아요.
0: 네.
1: 하 그런 거면. I mean, if like if I'm not gonna get graded on it.
0: 그렇죠. 이제 하는 게 중요하니까, right? Yeah. It's the effort that counts, right?
1: Yeah.
0: 아니 근데 저 B 선택했다고 두둥이 와 재벌 민수네. 일단 돈은 없어요. 돈 없는데. 과제도
1: 굳이 없어도 된다.
0: 이미 돈 없는데. I already have no money, right? Would I have, you know, work and no money or no work and no money? Right? Then I would go for the latter.
1: Okay, okay.
0: 네, 재벌은 아닙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아시겠죠? So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first, 네, I think summer vacation is a little different for university students here in Korea compared to, let's say, in the US or Canada, right?
1: Yes, it is. Many Korean students spend their vacations preparing for jobs, studying for certifications, or taking summer classes. Many university students also plan to work part-time this summer to pay for tuition, living expenses, or spending money. So vacation isn't always a real break for them.
0: 맞아요. So, exactly. Then, how do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or Canada usually spend their summer vacation then?
1: Honestly, well, I can't speak for every single Canadian citizen. You know, you guys know that too. Mm. But for my friends, like my core friend group, every single one is working. Mm. Like some do even do 2 to 3 jobs.
0: Wow.
1: Because they need to be able to pay for tuition.
0: 네.
1: So, yeah, like mostly waitress, like waitress waiting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그쵸.
1: 그게 제일 대부분이고, like Gen Z, I feel like every single student almost works in the summer or they take a summer course. But I haven't heard of like people getting like 한능검? I feel like a lot of Korean students do that.
0: What's 한능검?
1: 한국사 능력 시험. Like it's really important for companies. It's like a certification.
0: Certification for, exams, okay.
1: Yeah, for Korean history.
0: 네. So Asia, students like Asia very busy during summer vacation. 근데 저 같은 학생들은요. Non-재벌 학생들, right? 여러분, don't get it twisted. I'm not 재벌. 저는 여기 옵니다. 이 보세요. 이런 데서 저는 진짜, right? 광아리 진짜 광아리 딱 이렇게 이렇게 헬스장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1: oh,
0: like
1: I
0: on one of those
1: too,
0: like, you know, like benches or like you know chairs 이렇게 앉아서 그냥 광안대교 이렇게 쳐다보고 불꽃 축제도 하고 있네요 이미 11월 달이네요,
1: oh.
0: right? It's November already.
1: Okay.
0: Fireworks going off. Oh, that's the life. Right?
1: Yeah.
0: That's what summer vacation, that's the epitome of summer vacation.
1: Yes, but some university students, if they fail their course, they have to retake it in the summer. 그런 것도 많은 것 같아요. 화학 같은 거 이제 fail 하면 다시 들어야 되는.
0: 저도 방학 수업 몇 개 들었습니다. I took a couple summer vacation classes. 자, real quick. 뭐 이게 스펙 쌓기, right? 뭐 장학금 뭐 등을, 장학금 뭐 등,
1: yeah.
0: 뭐 영어로, 잠깐 장학금 등? 이 뭐라고 해야지? 장학금. 이걸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Scholarships라고 하죠. Scholarship,
1: yes.
0: right? Scholarship은 장학금이고요. 뭐 이게 근데 성적 뭐 우수 장학 같은 거 있어요. 에이자 근데 뭐 과제 대충 한다고 했으니까 에이자는 못 받고요.
1: 저는 입학 장학금 받았어요.
0: 성적 좋아가지고. So 성적이나 우수 장학. 아마 그러면 이것도 이런 것도 포함될 것 같아요. Merit scholarship이라고
1: yeah.
0: 하죠. Merit scholarship.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And if you're like me, if you failed a couple courses and you have to retake it during the summer class 혹은 summer session이라고 합니다.
1: Yes.
0: 여름 학기나 계절 학기를 summer session 혹은 summer class라고 합니다. 네.
1: Yeah, but like fail 했다고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0: Oh yeah.
1: Like you can take, like I took a summer course.
0: Extra courses during
1: yeah.
0: the summer, always offered, right?
1: Mm-hmm.
0: Let's se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우리 유저님은 전 그냥 놀래요. 방학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돈은 취직해서 벌죠. 뭐 그때는 뭐 돈 없어도 재밌게 놀 수 있어요. 이야, 이 정준이네. 정준. Right? 아니.
1: 피디님이 웃어요.
0: 부장님. 너무 여기까지 들렸거든요. 저기 뒤에 계시는데. 네, 침 여기까지 튀었습니다. 네, 부장님.
1: 오,
0: 맞아요.
1: Kevin Park님이 Yes, I flunked organic chemistry and decided to change. 저 내년에 organic chemistry 들어요.
0: 오, 캠.
1: Yes.
0: 살짝 울렁거려요죠.
1: Yes, organic chemistry 줄여서 OCHEM 아니면 ORGO라고 부르기도 해요.
0: 아, 진짜.
1: I'm so scared.
0: Right. 일단 우리 공원님도 051님 취직해도 돈 못 벌면 어떡해요라고 하는데.
1: 어, 인턴십이 그렇잖아요.
0: 네, 맞아요. 특히 that's what internship is.
1: Yeah.
0: 우리 희숙님은요, 근데 아주 제 깔끔하게 아주 깔끔한 센 말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No pain, no gain.
1: Yep.
0: 이 말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건
1: yes.
0: 아닙니다. All right, let's move on to 방학계 balance game 주제 number two.
2: Round two.
1: Would you rather stay in a dorm with no AC, but no nagging?
0: Oh.
1: Or stay at your parents' house with great AC, but put up with nagging all summer?
0: 와, 이거 어렵다. 자, 여러분 둘 중 하나만 골려야 한다면요. A, 에어컨 없는 기숙사에서 잔소리 없이 혼자 지내기. Or B, 에어컨 빵빵한 본가 집에서 방학 내내 엄마 아빠한테 잔소리 듣기.
1: It's a tough one.
0: 자,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십시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네, 가능합니다. 우리 Kevin Pack saying this is hard.
1: It is. I really think it depends on if I'm in Korea or Canada.
0: Oh, that's what I was going to say.
1: Yeah, right.
0: 지금 딱 right now, if I had to choose between dormitory with no AC, I would go with that. But in 지금 캐나다 날씨 어때요?
1: 좋아요. 습기가 부럽다. 없어요.
0: 부럽다.
1: So like if I was in Canada, I would go for the no AC option because I don't need AC. 밤 되면 추우니까.
0: California에서 그 뭐지 기숙사 no 네. AC 지금 아 지금도 좀 미국 좀 더운데 살짝 근데 저녁에는 시원합니다. Right?
1: Yeah.
0: At night there's like a cool breeze.
1: Yeah.
0: So if I could keep the windows open. Right, I would do it in another country, but here in Korea.
1: 한국이면 무조건 본가.
0: No, thank you. 이거는 yeah. 진짜. I think it's a health risk.
1: Yeah.
0: Right, staying in a place with no AC at all
1: in this
0: summer. So, 할 수 없이 여러분 in my parents' house. 에어컨 빵빵한데. 아 근데. 엄마 그만. 천천히 그만. 미쳐버릴 것 같아요.
1: Yeah, but like I got really lucky because my parents have been 저 내년에 또 돌아오게 하려고
0: 네.
1: 이제 에어컨을 진짜 빵빵하게 하루 종일 틀어주셔가지고
0: 네.
1: I feel bad because like 아빠 감기 걸리고 엄마 기침하는데 또 끝까지 에어컨 틀어주셔가지고
0: 그쵸.
1: yeah.
0: 이 에어컨 있는데도 mental stress 없으면 physical stress, right? That's how we do when it comes to our balance game. Good job.
1: Yes. Ooh, the people are saying 낙지언니님은 본가. And then user님은 유럽 날씨 기준 아니면 한국 날씨 기준. Let's do 한국, because we're in Korea right
0: 맞아요.
1: now.
0: 맞아요. 여러분, don't try to work the system, okay?
1: 네, yes. Ooh, 두두님은 수박 먹으면 온도 쓱 내려가신다고.
0: Yeah, 수박 like, 계속 먹을 순 없잖아요. You can't constantly eat watermelon, right?
1: Ice water, just drink ice water, I guess.
0: 맞습니다. So the reality, right, mm-hmm. is that many university students spend their summer building their resumes. 이거 우리 배웠잖아요, 아까. Right? Beef up your resume.
1: Yeah.
0: 근데 이 스펙을
1: 쌌다.
0: Right?
1: Yeah.
0: Okay. Beef up your resume. Building your resume.
1: Yes.
0: 아까 또 뭐 하죠?
1: Yeah, but they also have their own dream summer vacation.
0: 그쵸?
1: Yeah, like me and my friend at the start of summer, we made our own summer bucket list.
0: Oh, 여름 휴가 bucket list.
1: 네, so we're actually going camping. So.
0: Oh, camping's on your list?
1: Yes, 친구가 이제 5시간 운전해서.
0: In Canada?
1: Yeah, 캐나다에서.
0: 와, 지금 한국에서 밖에 캠핑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 대단하세요.
0: 네, but the mosquitoes outside, no thank you.
1: Yes,
0: right?
1: but what are the statistics? Like 대학생이 꿈꾸는 여름방.
0: 자, 여러분, here are the top three summer vacation dream summer va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1위는요, backpacking.
1: Yes!
0: 배낭여행이죠.
1: Yes.
0: 네. Or studying abroad. 해외 뭐 어학연수. 네.
1: Like an exchange program.
0: 맞아요. So traveling across Europe, right, with your big backpack on, right? 뭐지, 또, the Alps.
1: I would.
0: 유럽에 있는 산 몰라.
1: I 산은 모르.
0: 알프스만 모릅니다.
1: I'm not 네. going to climb any mountains 네. anytime soon. So
0: right, or maybe joining a study abroad program. This is the ultimate dream for many students right now.
1: Okay.
0: 유인은요.
1: 유인은 finding love. 아이 어떻게 잘해요 영광은?
0: 왜 웃었지?
1: Many dream of spending the summer with someone special, going on dates, taking trips, and making unforgettable memories together. 방학 때 연인이랑 워터파크 가기, 야간 한강 데이트하기가 있다고 하네요.
0: 어디서 그런 생각합니까? 공부해야지. 2학년 준비해야지. 어? 3위는요.
3: A summer glow up.
1: Yes, 네. love that.
0: 이 glow up가 조금 살짝 슬랭으로 외모 업그레이드 말하죠. 네. Or 다이어트 성공.
1: Yeah.
0: 그렇죠. So many students, they hope to get in shape during the summer vacation period, improve their appearance,
1: mm-hmm.
0: or you know, they dream of coming back to campus looking like a whole new person.
1: Yes.
0: 이렇게요. 뭐 라식 수술이나 뭐 치아 교정 이런 거 인기래요.
1: Yeah, like I would definitely go for LASIK. 한국에서 할 거예요.
0: 근데. 한국에서. 네,
1: 아빠도 한국에서. 한국 와서 했어요.
0: 맞아요. It's more affordable here.
1: Yeah.
0: Okay. 그럼 에이자의 dream summer vacation 어떻게 됩니까?
1: 일단 날씨는 캐나다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습기 없는 날씨에서 친구들이랑 네. 이제 just like chilling, like having a bonfire or something like that, and like camping and spending time with my friends.
0: 와, 캐나다에서 이런 캠핑 하시면 너무 재밌겠다.
1: 어떤 거요?
0: 방금 the camping that you described.
1: Yeah, like s'mores.
0: 근데 대신 걱정되는 게 캐나다에서는 곰 나오거든요. 곰도 나오고 늑대도 나오고
1: 저희 deer도 있어요 마당에.
0: 아 그렇죠. 사슴도 나올 수 있는데 you could be like a Disney princess one second and then a bear comes, right?
1: Yeah.
0: 네. 자, real quick 여러분 여름철 뭐 에어컨 관련된 영어 표현들 몇 개 배워보겠습니다. 자, 에어컨은요 콩글리시입니다.
1: Yes.
0: Right? 에어컨이라고 하면 미국 가서는
1: what?
0: 그렇죠. 요즘 알아듣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Right? 근데 air conditioner, full 이름 좋아하거든요, full name, or 더 줄여서 AC, AC라고
1: yeah.
0: 합니다.
1: AC,
0: 그래서
1: I'm just gonna put that in there.
0: 네,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줄래요? Can you blast the AC?
1: Yes.
0: Or put the AC on blast, 라고 하죠. Or crank up the AC라고 하죠.
1: 둘 다 진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빵빵하게 틀자, crank up the AC라고 합니다. 왜냐면 turn on, turn off이라고 하면 it makes sense. 근데 그만큼
1: 효과가 덥고, 없어요.
0: 그렇죠.
1: Yeah.
0: Right? 완전 full blast. 제일 센 바람. 센 밤으로.
1: 강풍. 네.
0: 그렇죠. Crank up the AC 라고
1: yes.
0: 하죠. All right. We have messages coming in. 보자. 우리 3016님 문자 왔습니다. 저는 1번요. 에어컨도 잔소리도 없는 기숙사 에어컨 없으면 제습기 하고 선풍기 틀고 살면 돼요. 어머니 잔소리들 아 이거
1: 들어봤는데요.
0: 이거 죄송해요 여러분 화면이 너무 멀어서요. 스튜디오에서
1: 순한 어머니께서 호랑이 같아서 못 살아요.
0: 아 맞아요.
1: Yes, the heart grows fonder when you're apart. 그런 표현 있어요. 이제 떨어질수록 더 좋아하게 된다.
0: 아.
1: 네.
0: 오히려
1: 떨어져 살 이제 원래 따로 살아야 오히려 친해진다.
0: 나 이런 말 처음 들었다. 왜냐면 저는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거 아닙니까? 네, 안 볼수록 생각이 안 나는 거 아닙니까?
1: 어, 아니요, 아니요. 네, a heart grows fonder.
0: 아 그래요? 아,
1: yes.
0: 사람마다 다릅니다.
1: This is so funny. 아까 전에 잔소리 네.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했잖아요.
0: 네.
1: 민수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을 거래요. 유전자에서. True though.
0: 맞아.
1: I bet like I don't like my parents nagging, but they don't like nagging me either. So. 네.
0: 아 얼마나 전 그거 생각을 못 해봤거든. I never thought of it that way. 내가 부모님한테 얼마나 스트레스를 줬을까? I probably gave them a lot of stress.
1: Yeah, me too, man.
0: 그냥
1: me too.
0: 저를 쳐다보는 거 스트레스일 수도 있었어요.
1: Nah.
0: 네. 여러분, thank you for all your messages. 많은 문자 들어왔는데요. Unfortunately, due to time, we cannot get to them all. But don't worry. 2부에 문자 요정이 챙길 겁니다. 걱정 마세요. That's it for today's.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0: Time for today's EPQ. 가사를 잘 몰라요.
1: I thought that was the lyric.
0: 아니요. If that's the lyrics, I know every song. 자, 여러분 오늘의 EPQ 도전자와 커넥트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Welcome.
4: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4: 네. 아, 저 부산에 살고 있는 영어를 20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직장인입니다. 네.
0: 아이고, 영어를 20년 만에 다시 도전하는 네. 거라고요?
4: 네네.
0: 아이고, 일단 저희랑 같이 도전하게 됐으니까 걱정 네네. 마세요.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보세요?
4: 네.
0: 그런 거 아니죠?
4: 네.
0: 네. 근데 죄송한데 혹시 뭐 네. 성함 부탁해도 될까요?
4: 아, 네. 김수원입니다. 퇴근하다가
0: 네.
4: 네. 김수원이고 퇴근하다가 이제 그 신청하고 지하철에서 지금 내려서
0: 아이고.
4: 내려서 지금 도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지금 저희 퀴즈 하려고 지하철 퇴근하고 있었는데
4: 네,
0: 잠시 내린 거예요?
4: 네, 듣고 있다가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싶어서.
0: 어떻게 네. 우리 때문에 집에 들어가는 거 한 12분 정도 늦을 건데 괜찮습니까?
4: 괜찮습니다.
0: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자, 세 문제만 맞추면 선물 다 받아 갈 수 있거든요.
4: 네, 네.
0: 수원님.
4: 네.
0: 지금 네. 기분 어떠세요? 느낌 어떠세요? 지금?
4: 긴장되고 있습니다.
0: 아이고.
4: 아, 꼭 다 맞추고 싶습니다.
0: 네. 일단 don't worry. 저희 힌트 진짜 많이 드리거든요.
1: 맞아요.
0: We give a lot 네네. of quick hints. So
4: 네네.
0: 잘만 들으면 아마 정답 바로 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4: 네.

0: 오케이.
1: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2: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best answer. The UNESCO World Heritage Committee session is being held in Busan. What does World Heritage mean? A. 세계 음식 B. 세계 유산 C. 세계 지도 World Heritage 어떤 뜻일까요?
0: 헤리티지 하면 유산 B 아닌가요? 유산 헤리티지라고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와!
1: 아 죄송해요. 저 이 설명하는 걸 이게 끊으려고 하지 않아서 네. That's right. B. 네. 네, 세계 유산입니다. 이 yeah. heritage 뜻이 유산, 뭐 문화 유산 말이죠. That's right. World heritage means heritage that is recognized and protected by UNESCO for its cultural, natural or historical importance. 지금 부산에서 아주 큰 행사도 하고 있잖아요.
2: 맞아요.
1: Already UNESCO 네. meeting taking place. 와우, 수호님. 첫 번째 문제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2: 네. 커피.
1: 커피 쿠폰 저희가 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좋아요. 자, 이 두 번째 맞히면 에이저 뭐가 걸려 있죠?
2: 치킨.
1: 치킨 좋아하세요?
0: 치킨 물론 좋아합니다.
1: 그럼 이 문제 맞추면 바로 BFM이 치킨 쏩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Question number two.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1: Why are you carrying an umbrella?
2: Justin, BDD, it rains. A. Just in case it rains. B. Just in time it rains. C. Just in place it rains.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게 정답일 것 같아요?
0: 예전에 Just in case라는 용어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A가 아닌가 싶은데.
1: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어디서.
0: 맞을까요?
1: 네. 네네.
0: 저도 네. 지금 가방에 우산이 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
0: 그래서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뭐 Just in case it rains. 우리 소원님도 가방에 우산을 챙겼다. Just in case. 일단 A로 갈 겁니까?
0: 네. A 하겠습니다.
1: 아 어떻게 하지?
2: 와.
1: 맞췄습니다. 와우. 네, 케이스 맞습니다. Just in case.
2: 혹시 모르니까.
1: Exactly. 그 뜻이죠. 와, 수호님 축하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정답 맞췄으니까 뭐를 드리죠?
2: 커피 and chicken.
1: 와, 커피 and chicken. 뭐 콤비네이션이 좀 그런데 네, 그래도 따로따로는 맛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문제 이제 남았습니다. 좀 떨릴 것 같아요. 저였으면.
0: 네. 야. 떨립니다.
2: 어떠신가요?
0: 길을 좀 끄세우겠습니다.
1: 네. 와, 이제부터 신경 쓰겠다.
2: 야.
1: 아, 좋습니다. 네. 자, 이번 마지막 문제는요.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거든요.
0: 와.
1: 와. 좀 살짝 소울 없었습니다.
0: 네.
1: 네. 좋아요. 자, are you ready? 여보세요?
0: 네. 네.
1: Are you ready?
0: 좀 ready.
1: All right. Let's get it. 마지막 문제.
0: 오케이.
1: Okay. 나갑니다.
2: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dialogue and choose the correct meaning of the expression.
1: Asia, how was your trip?
2: It was worth every penny. 여기서, what does worth every penny mean? A. Very cheap. B. Too expensive. C. Completely worth the money. Worth every penny. 어떤 뜻일까요?
0: 일단 월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2: 네 같이
0: 시가 같은 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월스가 들어간 정답이 아닐까 한번 맞춰드릴게요.
1: 아 C에서 이미 expression의 표현에 월스가 들어갔으니까
2: 되게 시험 네. 잘 치셨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 이런 네. strategy도 있긴 있는데요. 자 그러면 네. C로 갈 겁니까? Completely worth the money?
0: 예 C로 가겠습니다.
1: 아 수호님 어떡해. 어떡해.
0: 아닌가요?
1: 어떻게 맞췄습니다. 아 지금 근데 진심으로 걱정했던 것 같아요.
0: 네.
1: 아, 이런 분들한테 더 걱정 더 조금 이게 티징 하거든요. 죄송합니다. 혹시
0: 아닙니다.
1: 근데 맞췄습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1: 네.
0: 와. 근데

0: All right, folks, time for 입이 터지는 small talk. And for that, we have 민주쌤 in the house.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Sam, this is your first time in the new studio.
1: Yeah.
0: 어때요?
1: Oh my gosh. 네. Amazing.
0: 이제 민주쌤 오니까 저희 부장님이, 우리 이거 63빌딩입니까? 63빌딩이에요? 부장님? 아, 뉴욕이에요? 네. 이건 뉴욕 그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보이네요. 저기 우리 민주쌤 저기 뒤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인데, 네, 일단 우리 세그먼트 시작하기 전에 살짝 저희 그 뷰를 좀 즐기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 몇 층이에요, 쌤? 여기? 네, 63층이라고 하겠습니다.
1: 82층이요?
0: 82층입니다. 네.
1: 63빌딩.
0: 일단 이거는 야, 여러분, 뭐지? 뭐 계속 이 스튜디오 왔다 갔다 하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여러분 너튜브로 들어오세요. 네, you understand what that means? 지금 우리 지금 뒤에 미디어 월이 계속 왔다 갔다 여기저기 보내고 하거든요. 우리 부장님이. 아, 미스 쌤, how are you?
1: I'm great.
0: 진짜요?
1: Yes.
0: 살짝 좀 한숨 쉬면서
1: 아니에요.
0: I'm great가 나갔습니다.
1: 네. How are you?
0: I'm good. But I'm good when we're here indoors in the studio.
1: Oh, yeah.
0: 밖에 나가는 순간 날씨 때문에 because of the weather, not so. It's because it's so unpredictable.
1: Oh, yeah.
0: The
1: I know.
0: Weather.
1: Mm-hmm.
0: Right?
1: One minute it's bright and sunny and the next it's pouring.
0: Yeah. I mean, not so much maybe for here in Busan, but because I have family in Seoul too.
1: Right.
0: 저기에 이게 비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장난 아니었대요.
1: 맞아요.
0: Right? 진짜 monsoon season. 네, 장마 기간 up in Seoul. 근데 뭐 여름에는 이 갑자기 이게 소나기가 아마 쏟아질 때가 많잖아요. Right? So you never know when to like carry an umbrella or leave it at home. 아, 진짜 헷갈립니다.
1: Yeah, and sometimes I carry an umbrella all day and it never rains.
0: 네.
1: 근데 꼭 없는 날에는 비가 쏟아집니다.
0: 맞습니다. 민주쌤 죄송한데요.
1: 네.
0: 네. 저 이렇게 저를 쳐다보면서 커뮤니케이션 한 거 맞긴 맞는데 이 마이크
1: 너무 멀어.
0: 네네네. 네. 우리 이제 서로 쳐다 안 보고.
1: 알겠습니다.
0: 네.
1: 이제 멀리 가도록 할게요.
0: That's right. So it's the weather, right? Mm-hmm. The weather gods know, right? We have no idea on Earth, you know, what is going to happen when it comes to the weather.
1: Yeah.
0: So 우산을 챙기면 비가 안 오고 안 챙기면 꼭 비가 오는 날 진짜 많거든요.
1: 맞아요. And the worst part is when you get caught in the rain, just a few minutes away from home.
0: That's right.
1: 다 왔는데 막 비가 쏟아질 때.
0: 맞아. 맞습니다. 진짜 너무 공감되는 말입니다. 우산을 안 가져간 날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Right? And of course, days that we look on the weather app and it's just sunny all day.
1: Mm-hmm.
0: 근데 비가 내려. It happened to me a couple times this week, I think, on my way to taking my daughter to school.
1: Yeah.
0: 그래서 뭐 이런 상황에서 좀 당황스러울 때 좀 쓸 수 있는 표현들을 배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Absolutely. Today we're going to learn some useful English expressions for sudden summer showers.
0: All right. For sudden summer showers. 아직 지금 한참 남았습니다, 여러분, I think, when it comes to the monsoon season here.
1: Yeah.
0: 아직 비 올 때 많이 남았고요. So, 첫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It came out of nowhere. 갑자기 나타났어. 정말 뜬금없이 생겼어. The phrase out of nowhere means suddenly or unexpectedly.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게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날씨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the rain came out of nowhere.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0: 맞아요.
1: 이런 표현 쓰실 수 있고 and the question, that question came out of nowhere. 뭐 정말 뜬금없는 질문이었다. His comment came out of nowhere.
0: 네.
1: 그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예문 써보실 수 있는데 you can use it anytime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0: 맞습니다.
1: Like a question, a comment, a phone call, or someone suddenly showing up.
0: 맞아요.
1: 정말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0: 예상을 못한 그런 상황이면 out of nowhere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So the rain came out of nowhere. 비가 갑자기 쏟아졌네. 이렇게. 뭐 근데 이 표현뿐만 아니라 뭐 like you said, 뭐 갑자기 그녀가 갑자기 문자를 보냈어. She texted me out of nowhere.
1: 네. 그녀요?
0: 네. 그녀라고. 여러분 저는 원고대로 하고 있습니다. 네. It could be a he.
1: 그녀가 이렇게 하길래.
0: Right? It could be a he. 네. 그래서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이게 좀 다양하게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Out of nowhere는 사람의 뭐 연락이나 행동을 말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데 방금처럼 she texted me. 그녀가 out of nowhere. 갑자기 연락.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 Yeah, he showed up out of nowhere. 그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처럼 네. 뭐 갑자기 뜬금없이라는 느낌을 표현하고 싶을 때 정말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어, 그래서 Yeah, next time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try saying it came out of nowhere.
0: It came out of nowhere. 자, 그러면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Minju, the rain came out of nowhere. 다 젖었어, 나.
1: Whoa, you're soaking wet.
0: I know.
1: Didn't you have an umbrella?
0: No, but it's okay.
1: Seriously?
0: 아, 왜냐면 I still look good. 어, 젖은 모습도 너무 예쁘네, 내가. 요즘 트렌드도 그 wet look이잖아요. 아닙니까? 예, 좀 젖은 이런 그런 스타일 좀
1: 웬,
0: 유행한
1: 룩은 머리카락 몇 가닥 젖은 것만 하는 거 아닌가요?
0: 아니 옷도 살짝 좀 젖으면 네, 요즘 트렌드 아닙니까? 죄송해요. 에이. 네. 자, it came out of nowhere. The rain came out of nowhere. 첫 번째 표현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I got caught in the rain. 비를 아, 맞았어요. 갑자기 네. 비를 피하지 못했어요. I got caught in the rain means you were outside when it started raining and ended up getting wet. It's one of the most common expressions we use when unexpected rain catches us outside.
0: That's right.
1: 갑자기 비를 맞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네. 뭐 예를 들면 I forgot my umbrella and got caught in the rain. 우산을 안 가져와서 비를 맞았어요. 네. 혹은 I got caught in the rain and my shoes are soaked. 비를 맞아서 신발이 완전 젖었어요.
0: 나 이런 상황 제일 싫어해. 저는 여름을 제일 싫어하는데요. 여름에 비 오는 것도 더 싫어하고 여름에 비 왔는데 양말까지 다 젖었다. 진짜 싫어.

0: 거거든요. Right? My I hate it with a passion. That situation. 그래서 비를 맞았어요. 뭐 I got caught in the rain.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뭐 길이 막혀서 뭐 그 꼼짝없이 뭐 갇혔어. We got caught in traffic. Okay? Or 말다툼에 휘말렸어. I got caught in the middle of an argument. Get caught in. 이 뒤에 그냥 상황만 조금 바꾸면 이게 다양하게 쓸 수 있잖아요. 이
1: 맞습니다. 비뿐 아니라 뭐 다양한 상황에서 정말 많이 써보실 수 있는데 You get caught in traffic. You can get caught in traffic. A storm. 네. Or awkward situation.
0: 그렇죠.
1: 뭐 좀 이런 난처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Got caught in the rain. 비를 피하지 못하고 그냥 비 맞았어. 자,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 Minsu, what happened to you? You look like a drowned rat.
0: 잠깐만, a drowned rat? Excuse you? But Minju, I got caught in the rain.
2: Oh my gosh, cover yourself.
0: Wait, why?
2: Your shirt is see-through. Oh, 다 보여 지금.
0: 근데 lucky them, people that are looking. 좀 이상한데 이거.
1: 아까 그렇게 wet look이요?
0: Wet. 이 wet look을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네. 자, got caught in the rain.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자, 마지막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1: 네, 마지막 표현입니다. It's just a passing shower. It'll pass soon. 그냥 소나기야. 곧 지나갈 거야. Passing은 지나가는이라는 뜻이고요. 네. Passing shower 하면 금방 그치는 소나기를 말하죠.
0: 네.
1: You'll often hear this phrase in weather forecasts. 사실 뭐 일기예보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You can also use it in conversation.
0: Yeah.
1: 사용을 하실 수 있고 뭐 이렇게 Don't worry. It's just a passing shower. 걱정하지 마. 곧
0: 맞습니다.
1: 그칠 거야. 이렇게 네. 써보실 수 있고 있겠네요.
0: Passing shower. 그냥 보통 우리 소나기 할 때 shower이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보통 소나기는 it doesn't last long.
1: Right.
0: Like 소나기 뭐 한 시간 정도 더 오래 걸리면 그냥 비잖아요. 그 정도. Right. So shower also in English is a word for short rain. But if you say passing shower, 지나가는 소나기 더 짧게 느끼잖아요. Right. 네. 그래서 Passing shower. 아주 짧은 소나기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0: 네. So it's just a passing shower. 그냥 잠깐 오는 소나기야. 그리고 아까 it'll pass soon. 곧 지나갈 거야. Pass가 지나가다잖아요. 그래서 it'll pass soon. 곧 지나갈 거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리고 뭐 it'll pass는 꼭 비가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don't worry, it'll pass. 그냥 걱정 마. 그냥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막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Right? 뭐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가 있을 때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Yes, exactly. And that's what makes this expression so useful. It'll pass는 사실 비뿐 아니라 뭐 감기, 나쁜 기분 같은 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에 정말 자주 쓰이는데 뭐 the headache, the stress will pass.
0: Yeah.
1: 이런 스트레스도 다 지나갈 거야.
0: 네.
1: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네요.
0: That's right. So it'll pass soon. Well, it's just a passing shower. It'll pass soon. 자, 그럼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Oh no, it's raining, 민수나. 비가 오는데?
0: 아, 민주, relax. It's just a passing shower. 곧 그칠 거야, 걱정 마.
2: Really?
0: 아, like I said, it'll pass soon. 왜 이렇게 걱정이야? 천둥 소리 나와야 되는데 그런 사운드 이펙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막 천둥 쏟아지는데 It's still a passing shower? 네, 민순이 틀렸습니다. 네. 천둥까지 왔으면 이제 곧 아주 비가 세게 쏟아질 그런 상황인데 근데 잠깐 소나기면 여러분 It'll pass soon. 자, 그래서 부산은 사실 좀 모르겠지만 우리 지방 뭐 쪽에 계시는 분들 Right, those maybe closer to the north area or maybe the Seoul area 아직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습니다. I don't know about right now. Maybe 우리 부스타들, 서울에 계시는 부스타분들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Where you are, right? Maybe you can use these expressions more than us here in Busan anyways. So, monsoon season. 그냥 비가 올 때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우리 민주쌤이 몇 가지 소개해드렸는데 우리 잠깐 오늘 배웠던 거 복습하고 마무리할까요?
1: 좋아요.
0: It came out of nowhere.
1: 갑자기 나타났어. 정말 뜬금없이 왔어.
0: I got caught in the rain.
1: 비를 맞았어.
0: It's just a passing shower. It'll pass soon.
1: 그냥 잠깐 오는 소나기야. 곧 지나갈 거야.
0: 네. 자, 민주 쌤, thank you so much. 오늘 우리 뉴스튜디오에서 첫 방송했는데 어떻습니까?
1: 어, 너무 감회가 새롭네요. 네. 너무 넓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0: 일단 가기 전에 뷰를 조금 더 즐기고요.
1: 감상을 좀 하겠습니다. 네.
0: 좋아요. 자, 민주 쌤.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hanging out with me today. And not just today, the whole week. You know, you are what makes this show fun, right? Tune in Monday, same place, same time for more great show. I'm going to leave you with our last track. This one's by Wave to Earth, Seasons. Have a good on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5: 헬로, I'm Mona Farouk from Egypt. When I moved to Busan in 2014,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3: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0: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Hello everyone, I'm James from India. Ever since I was a young boy in India, I have been surrounded by different Korean products. And this instilled a dream in me to explore Korea one day. This chance came for me in 2014 when I began attending Busan National University as a graduate student in computer engineering. I have lived in Korea for over 7 years and I even run my own business now, a company that is developing a platform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lockchain technology. From my experience, I can say with an absolutely certainty that Busan was the best place for me to start my business, thanks to the specialized blockchain zone. In the past 7 years, Busan has become my second home and I obviously love it here. Global City Busan, we a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FM Busan Yeongo Bangsong.
7: This summer is expected to be hot.